네, D-16일. 여러분, 딱 16일 남았습니다. 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르. 장르가 나라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 한 지사만 해도 정말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13개 지사 700명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장.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장으로 신청 링크 또 홍보 영상이 여러분들의 폰으로 바로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인증번호도 받고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아무리 좀 많이 오고 싶어도 아들, 손자, 며느리 딱 4명까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 여전도에 자녀, 친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등 단체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단체 등록 가능하시니까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저는 광양에 있어가지고요. 순천에 살아가지고요. 진남실내체육관 멀어서 못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나라사랑축제가 미국 카네기홀과 케네디센터에서 열렸을 때 미국은 또 넓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날아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연 함께하고 또 같이 온 자녀들이 엄마 우리나라가 이랬어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순천 광양이 비행기는 안 타도 오실 수 있는 거리잖아요. 순천 광양에서도 꼭 많이 오셔서 이 공연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그 현장이 주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무대만 해도 1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엄청난 무대예요. 그 영상과 무대, 특수효과, 700명의 어린이가 목 놓아 부르는 찬양, 그리고 퍼포먼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교회 가보시고요. 우리 교회에 아직 포스터가 안 붙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보내드릴 거고요. 또 우리 교회는 주보에 이 나라사랑축제 전단지 한 장 한 장을 삽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숫자만큼 전단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교회는 극동방송 직원이 직접 오셔서 광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작든 크든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전화 주시면 달려가서 광고해 드릴 테니까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세계섬 박람회의 성공을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우리 지역이 이번 기회로 한 번 더 일어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장이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복음통일 한국 저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기차로 프랑스까지 가게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네, 이 공연 보게 될 거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배기로 들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와 환영과 응원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1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극동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드란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사랑의 뜻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9177님 여기주 집사님께서요 오늘 1등으로 문자 주셨네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2042 남은숙 집사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남은숙 집사님이 문자 주시자마자 또 우리 9177님 여기주 집사님께서 남은숙님 안녕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0782 황경희 집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서로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청 반가운 문자도 하나 와있네요. 7322님께서 축제라고 문자 주셨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7322님 축제로 그냥 마치시면 안 되고요. 받으신 신청 링크로 꼭 등록 완료까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0782님께서 여기주 방장님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여기주 집사님은 나 방장은 아니지만 나라사랑축제 때 오시면 저희 대성곱창 국밥집에 오셔서 사랑해 뜨란 말씀하시면 국밥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또 우리 여기주 집사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 D-16일인데요. 8월 13일 목요일 우리 대성곱창에 저녁 드시고 진남실내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데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한 분도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은 없어야 되겠다. 각 교회마다 제가 찾아갈 수도 없고 참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나라사랑축제 홍보대사가 되셔가지고요. 좋은 소문 아우 좋다더라 가보자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선택이나 말이나 행동의 중심이 내 유익, 내 얼굴, 내 체면, 내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 얼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인가? 요 중심의 차이로 저는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냥 스스로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의 뜰안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좀 손해를 입고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여기주 집사님은 이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 그날 국밥 무료로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결단해 주셨잖아요. 우리 9177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7174님께서도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와, 피디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피디님 나라사랑 축제 4매 구입했는데 한 매 더 필요해서 어떻게 구입하나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우리 7174님 너무 감사합니다. 4명 미리 등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한 명이 더 오신다고 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7174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셔서 한 명 더 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322님은요 찬양 듣고 국밥도 먹으러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힘이 나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벌여놨는데 우리 전남동부 땅에서 아직 몰라서 그날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지요? 이제 D-16일 16일 남았습니다. 함께 달려주시고요. 정말 좋은 일이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이 귀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축제라고 문자 주시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무대에서 찬양을 하다가 무대에서 확 내려와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을

네,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성자들의 행진입니다. 우리 8856님께서 와, 국밥 무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나라사랑축제 오시라고요. 우리 9177 여기주 집사님께서 그날 국밥집에 오셔서 사랑했더란 말씀하시면 국밥도 무료로 드린대요. 국밥 드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나라사랑축제 꼭 오셔야 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해드라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꼭꼭 씹어보는 네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찬양은요. 스웨덴의 보베르그 목사님께서 지은 찬양이에요.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목사님이 만났는데 간신히 몸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자 숲속의 새들이 노래를 하고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대장관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우리 스웨덴의 보베르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섭리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요.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오늘 가사를 꼭꼭 씹게 될 이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사를 묵상할 찬양,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79장, 내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가사를 한번 꼭꼭 씹어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은 입술로 하거나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 영혼이 핸드폰이나 각종 매체에 너무 물들어 있진 않았나, 내 영혼이 그런 것들로 너무 지쳐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 영혼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필사 노트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토록 광대하신 주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제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그 은혜,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극동방송에서 만든 찬송가 필사노트에 있는 찬송 스토리 그리고 기도문 함께 나누셨고요. 또 보니까 스테드라는 분이 하신 명언도 적어놨는데요. 찬송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에 불을 붙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나누고 묵상했는데요. 우리 영어 찬송으로 이 감동 한번 담아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에 어머, 극동방송에서 만든 그 고급지고 많은 내용이 적혀있는 찬송가 필사노트 나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찬송가 필사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지요? 정말 대자연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를요, 이렇게 적으면서 꼭꼭 씹으면서 묵상하시면 너무 큰 은혜가 되거든요. 극동방송에서 만든 찬송가 필사 노트.

아, 저도 필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보내주시면 오늘 두 분을 선정해서 이 고급지고 은혜 가득한 극동방송의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계신 곳에서 목소리로, 입술로, 또 영혼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맞다. 찬양은 정말 영혼으로 찬양하는 거지. 라고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7943님, 정말 맞지요?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나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요, 불량식품 주지 마시고 영혼에 좋은 걸 많이 주셔야 되는데요. 극동방송을 24시간 내 영혼이 듣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은 24시간 찬양과 말씀,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까요. 5217님께서요. 굿모닝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PD님 목소리 기분 좋아요. 찬송가를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사하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5217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요. 곡조를 붙인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5217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782님은요. 고급지고 예쁜 찬송가 필사 노트 이제 막 교회 다닌 우리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귀한 소망 보내주셨고요. 3221님께서도요. 저도 필사 노트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5035님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우째 이런 일이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의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식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식구는요? 같은 종류의 밥을 늘 같이 먹기 때문에 식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고백,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식구,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사랑했더란 여러분들의 문자와 소통으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람 50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지금 흐르고 있고 또 이어서 살아계신 주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더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꼭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극동방송은요. 복음만, 생명만 전하고 있으니까요.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후기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수 성동교회 송양자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정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광야로 함께 들어가시는 주의 사랑을 알고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 광야가 멸망이 아닌 구원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한 그 말소리가 무엇이었죠?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염려와 원망의 소리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원망을 쏟아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어제 본문 25절에서 그 땅이 좋더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좋더라 하는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순종한 만큼 밟은 땅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39절이에요. 어른들이 사로잡히리라 하며 걱정하던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세요. 홍해의 기적을 다 보고도 원망한 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힘없고 연약하고 몰라서 죄 지은 자들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세조차 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충동으로 모세가 므리바에서 망령되이 반석을 쳤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보면 백성이 얼마나 지도자의 수준을 끌어내리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신 뒤 40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고 명하셨지요. 사형 선고처럼 들리지만 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애통한 처방이었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으려면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질병과 가난과 자녀 문제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가시기에 광야는 멸망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최근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은 없습니까? 내 죄 때문에 허락하신 현재의 광야 생활을 억울해합니까? 훈련으로 달게 받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둘째, 내 힘과 혈기로 경솔이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로 돌아가라는 징계의 말씀을 듣자 백성은 뒤늦게 후회하며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회개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광야로 가기 싫은 영적 교만이자 또 다른 불순종이었지요. 여러분, 똑같은 일도 때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한 박자 늦게 하는 사람은 통곡할 일밖에 없지요. 열심히 하기는 해도 정작 순종할 부분과 타이밍을 못 보니 밤낮 당하고 서러워 울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41절에 보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42절에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며 막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이토록 큰 차이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에서도 보호받고 대단한 적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라고 하지요.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실 때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마저 내 열심과 혈기로 무마하려 들곤 해요.

0: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며 가족과 공동체가 뜯어말려도 내 직분과 스펙이라는 무기를 들고 세상이라는 산지로 뛰어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처럼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와 결국 호르마까지 내쫓깁니다. 그제야 45절에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왜 안 들으셨을까요? 그 눈물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회개가 아니라 곤궁해진 환경이 서러워 흘리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지요.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데 내 열심과 조바심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물은 내 뜻대로 안 되어 흘리는 눈물인가요? 죄를 애통해야 하는 눈물인가요? 자기 열심으로 교제를 위해 애쓰며 낙심하고 생색냈지만 이제는 거룩을 목적으로 놓고 걸어가는 교제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였지만 부모님은 자주 싸우고 동생을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제 속에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가득했지요. 아버지의 진급 누락 사건으로 큐티하는 공동체를 만나 청소년 시기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제 삶이 해석되는 은혜를 누렸지요. 하지만 가족은 금세 회복되지 않았고 동생의 오랜 방황으로 여러 해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은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어 가족 우상이 깨어졌지요. 저는 올해 만 영세 반을 맡아 봉사하고 있어요. 엄마의 때를 보내본 적 없는 제가 아기들을 잘 돌볼 수 있을지 두렵고 나는 언제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게 될지 몰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들어요. 소그룹 리더로 오래도록 섬겨왔지만 교제가 힘들어 낙심과 생색이 올라오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무기를 들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꼭 저와 닮았어요. 저도 성품과 열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교제를 위해 애썼지만 잘 안 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거든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제는 거룩을 목적으로 두는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나님이 주실 기업으로 믿으며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신교제와 신결혼의 기업을 얻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저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 간증을 기억하며 낙심과 생색의 말을 그치겠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제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불순종으로 광야의 시간이 선고되었다 해도 억울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 죄만 보며 내 삶의 결론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광야는 오히려 내 악한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멸망이 아닌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갈렙이 순종한 만큼 그 밟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듯 오늘도 잠잠히 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허락하신 광야의 훈련임에도 달게 받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늘 도망치고 싶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열심이라는 무기를 들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다가 무참히 패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멈추라 하실 때 잘 멈추기를 원합니다. 곤궁한 환경이 서러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죄 때문에 애통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결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조바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질서와 말씀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신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영적, 육적 후사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0: 그날 전도의 VIP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 너야.
1: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0: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1: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부였습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세종안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3번째 시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령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과 당찬 계획으로 새해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이미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정리하고 바꿔보려고 했던 예습관이나 생각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몇 주, 몇 달까지 가면 괜찮은데 작심 3일로 끝나는 계획도 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무사하십니까? 연초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것 자체로 대단히 새롭고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옛 것과 씨름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 인생의 여정을 그저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이미와 아직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성숙하지도, 그렇다고 완성되지도 못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현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몸에 지체된 우리에게는 거룩한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미와 아직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초대교회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연합과 일치, 사랑과 나눔을 보여주는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으로 차별 없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은 그야말로 이미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실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헌신입니다.

사도들은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긴 별명을 붙여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가 사랑과 위로를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존재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값의 일부를 몰래 감추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을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질책합니다. 베드로의 질책은 두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교회와 성도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을 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을 죽게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안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보면 그렇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저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부부를 죽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냐.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단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그 죄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미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과 해결되지 않은 죄와 유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놓인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36절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의 모습을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의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의 전부를 조용히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땅을 팔아 많은 돈을 헌금한 것에 무게를 두려는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밭을 팔아 헌금하는 바나바의 행동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해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갖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 여기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질 헌금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부담과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이 전하려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바나바의 행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드러낸다는 것에 이 본문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진실한 믿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강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발적이고도 또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난 믿음의 표현이라는 데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한 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복, 그 순복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서 교회를 묶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는데 이 본문의 무게와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기꺼이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세우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광경이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헌신과 충성, 믿음의 표현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심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계산적인 이해타산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에 이런 모습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놓인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죄의 유혹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감췄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물건을 보이지 않게 숨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사로이 물건을 빼돌리거나 불법으로 횡령한 죄를 지적하는 강력한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공동체의 재산을 빼돌려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손발이 잘 맞는 도둑과도 같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계획하고 아내인 삽비라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에 동조하고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행동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의 선한 행동을 모방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모방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따라해야 합니다. 모방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외적인 이 모방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아니라 자기의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헌신하는 척 했습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속임으로 공동체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선은 곧 들통이 났고요, 엄중하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탐심에서 시작된 거짓과 죄가 참혹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구나 성령을 속이는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이는 죄가 심각한 이유는요, 자신들의 탐욕과 위선과 거짓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위선과 거짓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할 공동체를 이간하고 분쟁시키는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뭐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대놓고 탐심을 부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분명한 거짓말, 드러난 거짓말에 또 현혹이 되거나 넘어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은밀하게 계획되고 진짜처럼 위장된 상태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삽비라의 동조를 얻어서 힘을 얻습니다. 거짓인 줄 다 알면서도 거짓의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를 가장한 은밀한 거짓에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면서 거짓의 공범이 되고 급기야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된 말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이 나쁜 병균의 침투를 막고 몸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 사람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룩한 언어 습관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나바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때때로 죄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지는 유약하고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치열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선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드린 헌금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랑과 나눔이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은 그들이 드린 헌금 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 섬김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비극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작고 은밀한 거짓이나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실수, 그걸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거짓말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0: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된 행동은요, 자꾸 보이지 않는 이 은밀한 거짓말을 방치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시기의 불이 거짓말, 탐욕의 발화점이 된 거예요. 그것이 더 큰 탐심이 되었고 결국 그 온 마음에 가득 차서 그들의 인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자꾸 은밀한 죄와 거짓을 제어하지 못하고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거짓, 위선 혹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 잘못된 생각, 바로 그것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놔둬도 되는 거짓이나 죄는 없습니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부는 것입니다. 작은 죄나 거짓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여러분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동기가 자라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통회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의 치열한 긴장 속에서 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왕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이미 이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여수세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해오름교회 김순덕 권사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오늘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내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해 우리 마음은 쉽게 요동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요동치고 계시나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흔들리는 내 삶을 붙들어주실 견고한 바위요, 우리가 유일하고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 대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며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소망의 기도를 놓고 하세요. 같은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사연 보내주시며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피난처 있으니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방송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권사님. 중보기도 시간에 뵙다가 또 소망의 시간에 뵈니까 새롭네요. 그죠?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1: 예, 오늘도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땅을 참 주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일상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메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지치고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질병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권고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2840님.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를 네. 내셨네요.
3: 네,
0: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 네, 순환 사업 위에서 사용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우리 혹시 건강이 어디가 안 좋으시죠?
3: 아, 예, 좀 당뇨가 좀 많이 심해요.
1: 아, 그러시구나.
3: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1: 네,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네. 믿습니다.
3: 아멘. 네.
1: 네, 우리 2840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네.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2840님 당뇨로 인하여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꿈꾸며 계획하는 일들이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연약해진 그 성도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몸의 기능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 아멘.
1: 주님의
3: 아멘.
1: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떤 아멘, 합병증도 아멘. 찾아오지 못하도록 주님 두 팔 들어 지켜주시옵소서.
0: 아멘.
1: 육신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드디어 주시옵소서.
0: 아멘.
3: 아멘.
1: 투병 생활로 인하여 찾아오는 낙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매일 아멘.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일상생활을 아멘.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2840님을 주님

0: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특별히 정말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사명자로 그 남은 인생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2840님.
1: 네. 목사님과 우리 애청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하나시민교회 유한동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사연은 9700님 할렐루야 함께 기도를 부탁드려요. 주님 기뻐하시는 어린이집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맡기고 싶으신 수업, 요일, 타임, 학부모,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주 안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이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0: 네, 요즘 네. 우리 오늘 특별히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선생님인 것 같아요. 우리 9700님.
1: 네.
0: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직장과 직업을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건강하게 눈을 뜨고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그 사명의 일들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학이고 또 다음 학기들을 생각하며 계획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만지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수업과 요일과 모든 타임 특별히 학부모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든 시간 상대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참으로 공동체를 꿈꾸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감사함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 9700님의 앞으로의 남은 삶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1226번님 안녕하세요. 해룡교회 성도입니다. 어제부터 실시한 비전 캠프를 위해 중보기도 올립니다. 전국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인솔자 474명이 비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위해 감사드리고 2박 3일 동안 좋은 강사님의 설교 말씀과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과 은혜를 기억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비전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 캠프를 위해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주방팀과 주차장 모든 스태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받는 은혜와 은사를 나누며 베푸는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해오름교회 임지영 목사님에게 더 많이 베풀며 나눌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 해오름교회 성도가 같습니다. 귀한 정말 비전 캠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서 제가 감동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비전 캠프가 이게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캠프나 순회를 하지 못하는 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너무 네.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이미

0: 민족과 한국교회의 소망인 귀한 청소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비전 캠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청소년 비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세상의 소리와 학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번 아멘. 캠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정말 달콤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세상이 주는 헛된 기준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고 담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과 스태프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섬기는 해오름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섬길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손에 굳게 붙잡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1226번님의 기도 내용대로 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아멘.
1: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496번님,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실망과 분노, 낙심의 마음, 생각이 성령의 생각, 사랑, 감사,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이런 일들 때문에 요즘 교회를 떠나거나 우리 또 이제 그냥 헤매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496님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이거든요.
1: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은 어찌 보면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상처가 상처를 낳게 되는 그런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인데 우리 496님 정말 주님만을 꼭 붙드시고 능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496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1: 아멘.
0: 삶의 무거운 짐과 지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낙심하고 참 배신감이 드는 그 마음들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위로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짚는 우리 496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1: 아멘.
0: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하나님 이루가 우리 496번님 위해 충만히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2697번님, 저희 가정이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일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형통 허락해 주시고 기도가 늘어나는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0: 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뭐 잘은 모르겠지만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약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선택과 결정 위에 지혜롭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657님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보금자리로 그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가족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이해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믿음의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삶

0: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정 안에 평안과 행복이 샘솟듯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하나님 위로가 우리 2657번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전남동부 국동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주리가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0

0: 1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목사님,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나라사랑 축제. 목사님, 우리 지역에 주신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놓고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2: 예, 사실 이런 큰 일이 이 여수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1: 그렇죠. 정말.
2: 제가 이제 잘 아는 우리 아이가 사실 여기에 오거든요. 와서 같이 또 그 부모들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꿈과 비전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네. 계기가 되면 좋겠고, 여수 땅이 네, 네. 아멘, 복을 아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길로 지키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사랑축제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1: 아멘.
2: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전남 동부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1: 아멘.
2: 거기에 참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고 비전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어린이 합창단이 무려 700명이 기도하며 연습하며 준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배우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꿈꾸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래서 그 아이가 속한 모든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1: 아멘.
2: 이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에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경제인, 믿음의 교육자, 믿음의 예술인들이 배출되어지는 정말 꿈과 비전이 펼쳐지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안전과 날씨와 모든 환경을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 이 여수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1: 아멘.
2: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모든 선박람회와 또 이 나라사랑 축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모든 순서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0782님 아멘으로 하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3595님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도 요청해도 될까 망설였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는 꼭 응답하시리라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0: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도 잘 못하고 폭력성과 산만함, 과잉 반응 부분이 커지고 있어 친구들도 선생님도 힘들어합니다. 놀이치료도 시작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그 부모님들도 짝꿍되기를 싫어해 혼자 앉게 됐고 계속되는 학교와 가정의 훈육 속에서 자기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같다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랑이 풍부한 아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네.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 우리 사모고님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제 약간의 이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표현을 할 때 산만하고 폭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과잉 반응해서 나타나는 관계적인 문제로 저는 해석이 되어지고 또 제가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0: 아멘.
1: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0: 아멘,
1: 그래서
0: 아멘.
1: 자신감 있게 그 학교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 시간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적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규칙,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사이에서 그 아이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음을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0: 주여.
1: 주님, 이 아이의 떨리는 마음을 친히 안아주시고 평안을
0: 아멘.
1: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등교하는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0: 아멘, 아멘.
1: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며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0: 아멘.
1: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 아이의 귀를 열어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0: 아멘.
1: 아이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고운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0: 아멘.
1: 부모인 우리 사모 구호님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0: 아멘,
1: 불안해하는
0: 아멘.
1: 아이를 다그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아멘. 눈빛과 사랑의 은으로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의 기준이 아닌 아이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0: 아멘.
1: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그 양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0: 아멘.
1: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사모구원님 힘내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약에 쓰시는 복된 아이로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구원이의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으나 변함없는 모습에 초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머니 신우신념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힘들어합니다. 낫게 해주시길 견고한 믿음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쉽지 않죠. 그죠? 가족 구원이 이 땅에서 땅끝인데 저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 사실 아버님과 영접기도 하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마음의 아쉬움이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혼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한 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0: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아버지께서 세상살이에 지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악함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어머님의 그 불편한 육신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앞으로의 남은 생이 참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께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기도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신 거 이루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의 기대대로 반드시 응답되어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음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해우름교회 김순덕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마냥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몸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0: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교체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서덕리교회 서승송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여수 선박람회 성공을 위한 2026년 8월 13일 나라사랑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전남 실내 체육관을 채우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맑은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참석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서와 기쁨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지역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이끌다 구금됐던 에즈라 진 목사가 미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 속에 최근 전격 석방됐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와 남아있는 동역자들을 향한 진 목사의 절박한 호소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를 설립해 40여 개 도시에 만여 명의 성도를 이끌던 57세 에즈라 진 목사는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구금된 지 266일인 이달 3일 중국 당국의 기소 취소 결정으로 전격 석방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무조건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석방을 직접 요구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 상하원 의원 44명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이뤄낸 이례적인 결실로 밝혀졌습니다. 진 목사는 석방 직후 8년 만에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으나 본인의 석방 이후 현지에 남아있던 동역자 8명이 정식 기소되어 사안이 더 심각해졌다며 미 의원 20여 명을 연이어 만나 동역자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 목사는 미국 재입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건너와 병상에 계신 94세 노모를 찾아뵐 예정이라며 수감 중인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중국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한국교회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폭염 속에서 부산 길거리 캠페인을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최근 부산 북구 뉴코아 백화점 앞 광장에서 장기기증 서약과 생명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강치영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이 건강한 시민이 말기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인류애의 실천이자 보편적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타인에게 신장과 간을 기증하고 235회 헌혈을 기록한 이태조 목사와 부부 기증자인 정덕수 오차순 선교사가 참석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0년 22세의 나이에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9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고 김채연 씨의 유가족도 참석해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0: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육아적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개종금지법 강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14년 동안 네팔 선교를 이끌어온 선교사 부부가 국내 이주민을 겨냥한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차기현 우명주 선교사 부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 금촌역 인근에 네팔 이주민을 위한 선교센터 히말라야 호프 미션을 개소하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팔 정부의 개종금지법과 교단 전수조사 등으로 현지 사역이 제한되자 차 선교사 부부는 국내 체류 중인 10만여 명의 네팔 이주민 사역으로 영역을 넓혀 파주센터는 우명주 선교사가 전담하고 차기현 선교사는 네팔 현지를 오가는 이중 거점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고 악성 종양 의심 진단으로 우울증까지 앓다 센터를 통해 신앙을 얻은 네팔 청년 프라틱 랄보하라 씨의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센터 측은 임금 체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법률 의료 동행을 우선 추진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해 네팔 현지 사역자로 돌려보내는 역파송 사역을 계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해 무료 해외 여행과 고액 대가를 미끼로 마약 운반을 유도하는 국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해외 방문 크리스찬과 단기 선교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호의를 베푼 뒤 마약이 숨겨진 가방을 제3국으로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외 비전 트립이나 봉사활동에 나선 크리스천들이 현지에서 만난 타인의 금전적 호의나 무료 수하물 운반 요청에 응했다가 마약 운반 혐의를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약 은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어 잘 모르는 타인의 물건 전달 부탁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외딴 섬의 지리적 한계와 목회적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초월한 섬마을 교회들의 연합 사역과 육지교회의 재능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7년 설립돼 70년 가깝게 섬을 지켜온 전남 완도군 소안 동부교회 장민영 목사는 어제 교계 인터뷰를 통해 소안도 본섬과 구도 내 예장 합동과 예장 백석 소속 10개 교회가 교단 경계를 넘어 사택과 지붕 보수, 주일학교 재개, 섬지기 협동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 평촌드림교회 선교팀이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소안도 내 5개 교회와 마을 일대에서 미술 전공자 벽화 그리기와 의료 미용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2,500여 명이 거주하는 소안도 주민들은 전복과 김등 지역 특산물로 선교팀을 환송하고 주일 예배에 직접 참석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4도, 광양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아바타2 다들 보셨는지요? 영화 아바타2에는 우리나라의 황정록 시니어 아티스트가 작업을 함께했는데요. 황 아티스트는 작품 속의 주인공 제이크 설리, 키리, 토노아리의 얼굴 작업을 전담해서 작품의 질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황정록 씨는 아바타2 제작 환경이 훌륭해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바타2 물의 길은 영상미가 현실보다 100% 더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바타2는 상상 속의 세상, 판타지 세계인 판도라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이야기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과 창조물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영화 속 세상이 현실보다 더 아름답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감히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눈으로 감사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없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것, 곧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현재와 그 다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정말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상황,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모든 상황의 결론, 곧 우리 삶의 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고 그들이 집요하게 쫓아오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계시기에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할 상황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참 끔찍하지요. 청천벽력과도 같다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이 우리 민족에게는 수십 년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분들, 이분들의 가족 얘기들 뿐만 아니라 또 억류자분들도 벌써 10년이 넘게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사라도 알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지금도 이 가족들은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함께한 그런 마음도 좋고요. 문자로 어플로 여러분 계신 지역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첫 찬양은요,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나무엘의 음성으로 오늘 OAP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눈물 지으면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납북자, 억류자, 또 국군포로, 이산가족, 가족분들이 계세요.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오늘도 북한에 의해서 억류됐거나 납북됐거나 또 포로로 잡혀있고 또 헤어진 이 가족들, 주님이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성에서, 강릉에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하시면서 1박 2일 아들 면회 갔다 와서 출석 체크해 주신 2261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7243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충북 괴산에서 방송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북녘 땅에 널리 전파돼서 많은 생명의 구원함을 얻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멘.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입니다 하고 8291님이 출석 체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뭐 저 밑에 제주에서부터 서귀포에서부터 우리 백령도, 뭐 울릉도, 또 강원도 속초와 고성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곳곳에서 듣고 계시다면 오늘 출석 체크 함께 하실 때 귀한 마음, 기도한 줄,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자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함께 할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죠.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서머 스페셜 기간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또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도 더 크게 가져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시사 상식 퀴즈 매일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몰랐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끝이시면 안 돼요. 알게 됐으면 그것을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연결하시고 더 크게 품어보시고 또 기도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문제 여러분 함께 풀어보실 텐데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천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남길 때 여러분 지역도 꼭 적어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꼭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첫 번째 상식 퀴즈. 현재 북한과 우리가 인도적 문제 해결이 참 시급합니다. 그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납북자, 북군포로 송환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협조하지 않고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억류자 문제가 정말 시급하거든요. 예,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체포돼서 비법 국경 출입죄, 뭐 간첩죄 등으로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현재까지 붙잡힌 분들이 몇 명일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에 억류된 분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일까요? 대부분 선교활동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이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 체포돼서 북한이 이런 죄명을 줬습니다. 비법 국경 출입죄, 뭐 간첩죄 등으로 무기 노동 교화형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지금까지 붙잡힌 분들이 몇 명일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3명이다. 3명. 2번은 7명이다. 7명. 3번은 15명이다. 자, 3명일까요? 7명일까요? 15명일까요? 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억류자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몇 명일까? 1번 3명, 2번 7명, 3번은 15명인데요. 정답은 샵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10년 넘게 생사조차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도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억류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키고 또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자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억류자 특집 다큐멘터리를 한 2, 3년 전에 제작을 해서 방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오늘 보기 중에서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선교 활동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가 북한에 납치,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이렇게 억류돼 있으신 거거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에 억류돼 있으신 분들은 몇 분일까? 1번 3명, 2번 7명, 3번 15명. 힌트를 드리기에는 사실은 어떤 재미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세상에서는 행운의 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만큼입니다. 이 정도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아, 이 정도가 억류되어 있구나. 어떤 분일지는 제가 정답 발표하면서 성함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1번이 3명, 2번이 7명, 3번이 15명.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고 맞춰주시면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참여하셔야 됩니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닐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국민,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부분 북한 가까운 중국 접경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납치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생사조차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여러분 맞춰주세요. 1번이 3명, 2번이 7명, 3번이 15명.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적을 갖춘 분들이 총 몇 명일까를 문제로 드렸습니다.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2번 7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분은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또 네 분은 북한 출신,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또 북한을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서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억류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향민, 탈북민 출신 네 분까지 해서 총 7분이세요. 이분들의 성함을 좀 알려드리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이 세 분은 탈북민이시고요. 신원미상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총 7명으로 올해 3월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원래 6분으로 공식 발표가 되다가 올해 3월에 이제 한 분을 더 정부에서 인정을 하면서 7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분들이 억류된 시점이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저희가 직접 이 김정국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직접 만나 뵈서 인터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곳에 억류돼 계신데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또 언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이분들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신원미상 한 분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복음을 전하다 억류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157님도 문자 주셨고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5884님 문자 주셨는데 울산입니다. 그분들 귀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시면서 9016님도 어플로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서울 강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억류된 모든 분들이 하루 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북한을 위해 기도했지만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니 오늘 새삼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하시면서 5012님도 문자 주셨고 충북입니다.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700님도 남겨주셨어요. 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도주의적 문제가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되는 게 참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아직도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새송이의 이 꽃을 상징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꽃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기억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각각 상징하는 이 새송이의 꽃. 잠시 후에 정답을 발표해 드릴 텐데 어떤 꽃으로 상징을 만들었을까요? 힌트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장미, 장미. 2번 안개꽃, 안개꽃. 3번은 물망초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각각 상징하듯 새송이의 이 꽃으로 상징을 만들었어요.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1번 장미, 2번 안개꽃, 3번 물망초. 어떤 꽃을 상징으로 해서 이 새송이의 꽃으로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장미, 2번 안개꽃, 3번은 물망초입니다. 역시 정답은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잊지 않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잊지 않고자 이 꽃의 모양을 새송이를 만들어서 상징으로 해놓고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인데요. 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꽃으로 만든 이 상징. 어떤 꽃인지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1번 장미, 2번 안개꽃, 3번 물망초입니다. 정답 보내실 시간 2분 제가 더 드릴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은요. 그러니까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상징하는 새송이로 이루어진 이 꽃. 꽃을 새송이를 놨어요. 일부러. 잊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상징입니다. 배지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3번 물망초입니다. 세송의 물망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각각 상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우리 정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사자와 또 가족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통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있는데요. 이 물망초의 꽃말에 나를 잊지 마세요. 에요.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많이 보였는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하셨거든요. 이게 파란색 끝에 중간에 이제 꽃술이 황금색이고요. 보면 세 송이가 각각 납북자 또 억류자 국군포로 이 문제가 꼭 해결하겠다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고요. 또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예 발견하시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정답 3번 물망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물망초죠 하시면서 9397님 남겨주셨고 우리 3874 성도님은 꽃말을 듣고 알았어요 하시면서 바로 맞춰주셨네요. 저 억류대에 계신 목자님 선교사님 또 탈북민분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기도합니다. 5756 성도님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5884 성도님 통일 배우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네요 하셨는데요. 배움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까지 이어주십시오. 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16님 어플로 남겨주셨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2682 성도님 덕분에 꽃말을 알게 됐네요. 8714님은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고마운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 또 나누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같이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34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참 너무나 모르고 살았네요. 이제 조금 더 관심 갖겠습니다. 1372 성도님 감사합니다. 늘 청취하고 있어요. 6189님 물망초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문자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조선소입니다. 아유 억수로 삼네 예 하시면서 7024님 문자 주셨는데 더위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건강 우선입니다. 예 해치지 않게 일하시면서도 틈틈이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 드려요. 개별 연락 드릴 텐데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OFP데이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끝찬양입니다. 우리 3557 성도님을 비롯해서 오늘 세 분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구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

갈수록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주시왔습니까? 진행자 생철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배려를 건네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 쇼핑몰이나 어떤 건물의 출입구를 지날 때가 있죠. 근데 문을 잡아주는 친절한 사람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안 그런다고 누구도 뭐 뭐라 하진 않지만 뒤오는 사람에 대한 그 작은 배려의 마음이 받는 사람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소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엔 작은 행동이

운동으로 인해 줄 수 있는 감동, 그 사랑 또 참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 우리 삶도 예수님처럼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우리들의 사랑을 또 그리고 섬김을 이어가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섬길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그 어떤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또 섬김과 관련된 찬양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노스합 창단의 당신의 그 섬김이 이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네, 섬김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우리 8월 13일 나라사랑 축제가 있는데요. 이제 16일 남았어요. 아, 우리 전남동부 국토방송에 오시면 어떤 상황을 보실 수 있냐면, 우리가 단순히 또 이 나라사랑 축제에 그냥 어른들이야 뭐 와서 함께 그냥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 야, 이 친구들이 지금 그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인데 자기 그 시간, 그 아이들에게는 노는 게 최고인데 그 방학을 이 나라사랑 축제에 다 내어놓는 거죠.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지금 섬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나님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앞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나라사랑 축제가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귀한 섬김으로 또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지금 한참 놀라이고 놀때고 또 방학이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이 나라사랑 축제로 준비를 하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나라사랑 축제가 그냥 축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대연합 종합예술공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엄청난 축제 현장인데, 이 현장이 그냥 세워지는 또 보여지는 그런 현장은 아닌 것만큼, 또 누군가의 이런 아이들의 수고가 하나의 또 하모니로 연결되어서 그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것을 함께 생각해보게 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2시 왔습니까? 우리 방송 시작과 함께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출석체크 문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방송이니까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게, 힘내라, 아,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올려드리겠습니다. 퀴즈 문제 지금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전에 허리에 두르신 것이 있습니다. 이 허리에 무엇을 두르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최고급 앞치마, 2번 일회용 앞치마, 식당에 가면 일회용 앞치마가 있죠? 자, 3번 그냥 수건, 4번 그냥 아무거나. 그냥이라는 단어가 좀 함정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단어가 또 그리고 이 의미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이라는 단어가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한번 힌트를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허리에 두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최고급 앞치마, 2번 일회용 앞치마, 3번 그냥 수건, 4번 그냥 아무거나.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고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공짜로 또 무료로 문자를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선물 협찬 오늘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 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체험 스톤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0: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땡스 기빙 밴드의 음성으로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0782님 문자 오늘 추석 체크합니다. 함께 남겨주고 계시고요. 아, 그리고 또 9396님께서도 두시였습니다. 추석 체크 문자입니다. 함께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워지네요. 더울 때는 2시 왔습니다. 썸머 스페셜과 함께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688님 할렐루야 함께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오늘 또 문자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답도 함께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829님께서도 오늘 문자 2시 왔습니다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907님 차 안에서 듣고 있고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복음성가 함께 들려주시라고 신청 찬양도 올려주셨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찬양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바로 신청 찬양인 거죠. 8800님 오늘 정답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면서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4620님께서도 오늘 정말 덥네요 하시면서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으로 생각하고 모두 힘내세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라고 하셨는데 신청 찬양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신청 찬양으로 이게 아바프레지의 아 뜨거워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잠깐 듣고 올까요?

0: 네, 지금 날씨가 아주 뜨겁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그 날씨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4620님 네, 정말 뜨겁지만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트까지 남겨주시면서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772님께서도 전파헌금 전파헌금 이렇게 은행에 가셔서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 곧 보내겠어요 라는 마음 전해주셨는데요.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주시고 또 그리고 애청해주시고 귀한 헌금으로 사랑을 흘려주시고 그 헌금 정말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담아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2님 감사합니다. 열려라 일바다 찬양도 신청해 주셨네요. 네, 다음 찬양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조금 있다가 퀴즈 문제도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도 남겨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또 그리고 마음속에 무거움을 내려놓는 찬양의 또 찬송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2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2시 함께 보낸 점이 있고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부천 더드림교회 엄요환 목사님 탈북민 목회자입니다. 칼럼 이야기로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며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칭찬받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오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마음과 인격,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먼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기심을 믿으며 나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일터와 직장이 밝아지며 사회가 건강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네, 어린이 합창단 응원한다라는 문자를 참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우리 방송 가정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이가 또 이 문자를 받으면 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아이들은 또 그런 마음을 쉽게 또 갖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또 순수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제가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잘 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건데 무엇보다 문자를 올려주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사랑축제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게 또 한 해에 1년 우리 아이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기도 하지만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이 8월 방학 시즌에 이 행사 때문에 정말 열심히들 아이들이 뭐라 갈까요? 좀 더 놀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네, 놀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에게는 노는 게 최고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연습을 하는 모습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한 마음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오프닝 주제에 섬김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그 수고가 은혜로 쏟아져서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라사랑 축제 관련된 소식 이참에 또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소개하고 또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7시 30분으로 소개를 했지만 7시 30분에 오시면 들어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시작 시간

아니 7시 30분인 거죠. 그전에는 모두가 입장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7시 3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7시 30분에 도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못 들어올 확률이 90%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7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7시까지는 꼭 오셔야 되고요. 7시 전에 미리 오셔서 착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고요. 티켓이 발권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오라는 이야기 멘트가 나갔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이 여름 특별한 무대에 초청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육신의 가족도 좋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모시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전도 대상자. 왜냐하면 이 무대 현장을 함께 나도 보는 그 감동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브릿지 역할로서 이 축제의 현장에 초청하셔서 함께 관람도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서 그분이 또 감동을 받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결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는 그런 축제 현장으로 함께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아, 축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진남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입니다.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저녁 7시 30분이니까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7시 30분에 오시면 안 된다고 소개했는데 7시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1500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도 2000석이 넘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감동이 있고요. 2000석이 넘으면 왜냐면 이게 우리 여수 지역만 지금 개수한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숫자를 포함하면 곧 자리가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사실 8월 13일 많이 남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미리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자리를 안내를 하니까요. 미리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이어갈 찬양.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열려라 에바다 신청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1772님께서 열려라 에바라 옥탑방과 천사들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네, 이제 2시 왔으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 됐습니다. 축제라고 두 글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된다는 점 안내드렸었는데요. 2013님 함께 또 축제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이 뜨거운 현장 함께 우리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두근두근두근 3번입니다. 3번 그냥 수건이라고 올려주신 분들 3번이라고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 방송 마치고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또 연락을 받으시면 주소 안내에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찬양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이 음성으로 이어드릴 거고요. 오늘도 피디님 오늘 힘나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또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찬 방송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함께 하답하시면서 이 문자도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정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오늘 하루도 이후의 삶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이 음성으로 띄워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후 3시 됐습니다. 극동방송 오후 3시. 바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깨라 극동방송 찾아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깨라를 통해서 오늘도 정말 귀한 그 한 영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 곧 펼쳐집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보물 퀴즈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핸드폰을 다 꺼내셔서요. 샵 1069번 이쪽 문자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문자 정답을 퀴즈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축제입니다. 축제. 보물 와우. 퀴즈 축제.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을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이 정답을 맞추시면요, 정답 문자 보내실 때 나는 무교다, 나는 방학이다, 이렇게 같이 써서 문자를 주시는 분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일단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주셔야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찾고 다닙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어디 숨었을까 이러면서.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퀴즈를 외쳐주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2: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또 이 화통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아,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기가 막힌 또 대본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저희가 꽁트를 지금부터 실시할 텐데, 아, 목사님,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될까요?
2: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예. 짧은 거 50원, 긴 거는 100원이 탈합니다.
2: 아, 좀 투자 좀 하셔야 그냥 50원.
0: 그러니까 이 정도는
2: 예.
0: 됩니다.
2: 아, 이 정도는요.
0: 아, 근데 이 정도 투자하기 어렵다.
2: 50원 안 주셔서 길거리도 예. 안 주셔요.
0: 그러니까
2: 좀.
0: 이 정도 예. 근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예. 어플은 공짜야.
2: 어플 있어요.
0: 공짜. 그거는 공짜.
2: 예. 무료, 무료.
0: 예, 예. 무료입니다. 예. 무료. 자, 극동방송 우리 어플 다운로드 다 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2: 외국에서 들려지더라고요.
0: 예? 외국에서도 들립니다.
2: 외국에서 들려져.
0: 와이파이 되는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우아하고 톡톡 튀어나서
3: 저를 말씀하시나요?
0: 그러니까 성우 같아요.
3: 감사합니다. 집사님, 최선을 다할게요.
0: 집사님은 성우나 마찬가지예요.
2: 아, 성우 마찬가지예요.
0: 연기자.
2: 아, 연기자. 예. 예.
0: 보물 퀴즈 기대하면서 참여한다고. 예.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 꽁트. 오늘 모세 이야기입니다.
2: 예.
0: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세 꽁트의 모세 꽁트. 예. 모세의 주인공은 오늘 고현 집사님이 맞고요.
2: 예.
0: 와, 모세가 오늘 상담을 받네요.
2: 예. 어,
0: 상담사는 우리 목사님께서.
2: 예.
0: 아,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2: 어, 괜찮아.
0: 역할이 그렇다고. 아, 아이, 감히 제가 어떻게 예. 하나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상담사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꽁트 끝까지 듣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2: 예.
0: 거기다가 이제 정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2: 예.
0: 항상 말씀드리지만 웃고 감동받다가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예, 이거 퀴즈 내려고 꽁트 하는 거예요. 퀴즈 내려고. 끝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탁 튀어드리는 새끼라 마음치유 심리상담소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내전자분은

0: 광야에서 40년째 양을 치고 계신 80세 모세 씨입니다. 요즘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1: 선생님, 저 사실 심각한 무기력증에 발표 공포증이 있어요. 최근에 제 삶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0: 어떤 기회길래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나요?
1: 아니 글쎄,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저기 딸기나무에 불이 화르르 붙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안 타요. 이상해서 가봤더니 하늘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2: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1: 소름, 아니 신발까지 벗으라니요. 그러더니 저보고 당장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백성들을 다 탈출시켜 오라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0: 아, 심리학에서는 그걸 거대 목표에 대한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모세 씨, 정확히 어떤 점이 제일 두려우신 건가요?
1: 저 아시잖아요. 저 오랜 야생 생활 때문에 언어 기능이 저하됐다니까요. 파라오 앞에 섰다가 제가 바로 왕님 저기 백성 좀 내주세요 하고 버벅거리면 다들 웃을 거 아니에요? 전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절대 못해요. 차라리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하세요.
0: 모세 씨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실패할까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는 가면 증후군을 겪고 계시네요. 이때 하나님께서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3: 모세야,
2: 모세야, 너의 그 입을 만든 게 누구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해서 너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마.
1: 하나님, 제 불안도가 여전히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정 그렇다면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형 아론 아시죠? 그 형은 웅변학원 출신이라 입만 열면 유재석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 세트로 아론 형도 제 동반자로 붙여주시면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보겠습니다.
0: 자존감이 낮을 때에는 주변의 안전지원구를 요청하는 게 아주 좋은 대처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 플러스 원 협상 수락하셨나요?
1: 네.
2: 허허, 그래,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줄 테니 제발 좀 가라. 모세야, 내가 완벽한 사람 찾았으면 너를 안 불렀다. 스펙은 없어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너를 통해 일하는 거란다. 아론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붙여주마. 모세야.
4: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모세 씨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불을 붙였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자,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이거 대본에 나왔는데.
2: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어.
0: 예.
2: 잘 듣다 보면 정답이 중간에 나온다니까요.
0: 이미 가르쳐 줬는데.
2: 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우리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0: 예.
2: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입니다.
0: 예.
2: 첫 번째 주관식이니까. 네. 근데 다들
4: 엄청 보내셨네요.
2: 좀 아실.
4: 네.
0: 이미 다 보내셨어요.
4: 예.
0: 와.
2: 자, 나무입니다. 나무.
0: 예.
2: 나무. 시내산 땡입니다.
0: 예, 시내산 땡, 땡, 땡. 아름도 땡.
2: 땡이에요, 땡.
0: 모세도 땡.
2: 땡, 땡, 땡.
0: 예, 예, 예, 예.
2: 자, 우리 모세.
0: 예.
2: 모세 고현 집사님이었고.
0: 와.
2: 상담가 오늘 목소리, 좀 멋지신데?
0: 아, 제가 상담도 해요, 또 이렇게.
2: 그러니까.
0: 예.
2: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 정답 옆에다가.
0: 예.
4: 네.
2: 나 지금 방학이다.
0: 예.
2: 무교다 하시는 분들. 거기다 꼭 좀 써주십시오.
0: 한 줄로 쭉 그냥 써주세요.
2: 한 문자로
0: 예.
2: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0: 예.
2: 이 무더위에 좋은

0: 선물.
1: 우와.
0: 땀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음식들도 있고요.
2: 어, 예. 예. 어, 시원해. 아주 시원해.
0: 아, 영양가 높은 것도 있고.
2: 영양가도 높아. 예. 탁탁 자라기.
0: 탁탁 먹고 교회 가라고. 교회 가시라고.
2: 탁탁 튀어 그냥.
0: 자, 그분들 예.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옆에다가 꼭 좀 무교 방학이라고 적어주시고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예. 선물 예.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2: 기회들입니다.
0: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화 가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꽁트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더운 날씨 싹 날아간대요. 연기 너무 좋다고. 이런 것만 보여 우리 이런 것만 보여.
1: 이런 최선을 것만. 다할게요.
0: 그러니까, 네. 오, 너무 재밌다고. 오, 오, 자 너무 재밌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찬양 듣고 와야 되는데 예. 모세야 가라 가라 했잖아요.
2: 예, 가라 가라 가라
0: 그 가라 가라 가라라는 찬양. 여러분 함께하면서
1: 네.
0: 자 잠시 뒤에 올게요.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0: 가라 가라.
1: 너무 좋네요. 네,
2: 미션 네. 원정대의 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방 방금 방학생을 찾았어요.
0: 예.
2: 방학생을 찾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정답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0: 예.
2: 아직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받을 분은 일단은 발표합니다.
0: 예.
2: 선물 아주 빠르게 주신 이드로 땡입니다 오늘. 이드로 땡.
0: 이드로 아니에요. 이드로 아니에요.
2: 이드로 땡.
0: 아름도 아니에요. 아름도 아니에요.
2: 네. 아름도 땡이고. 아,
0: 신발도 아니고.
2: 그러니까 보니까 예. 신발이 나왔어요. 예. 자, 호랩산도
0: 뱀도 아니고.
2: 땡입니다.
0: 예.
2: 호랩산입니다.
0: 예.
2: 자, 아주 빠르게 보내신 5223번님.
0: 축하합니다.
2: 5223번님.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있지? 예. 523번님이 아까 있었는데
0: 예.
2: 아주 빠르게 보낸 분이에요.
0: 예.
2: 그 다음에 9676.
0: 9676 축하합니다.
2: 아, 여기 있습니다. 9676.
0: 예, 예.
2: 9676 아주 빠르게 예. 보내셨습니다.
0: 예.
2: 그 다음에 0622번님. 0622번님도
0: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 아주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분은 보니까
0: 예.
2: 통일 전망대를 지금 향하고 있대요.
0: 와, 휴가 지금 휴가 중이에요.
2: 휴가 기간이라 예. 그러면서도 새끼라를 듣고
1: 대단하시네요.
2: 있고
0: 예.
2: 언제나 새끼라 화이팅 하면서
0: 예.
2: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0: 공격이
2: 예. 저쪽 예. 뒤로 가 가지고
0: 예.
2: 아, 뒤로 가기 전에 와, 3239번 님.
0: 예,
1: 3239번 님.
2: 사랑부 네. 연경입니다.
0: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장애인 부서.
1: 어, 네. 그런가요?
0: 맞죠?
2: 네.
0: 우리 현 선생님 화이팅 했어요. 현 선생님. 현 선생님이 누구야? 현 선생님이 누구야, 이게? 이게 누구야? 고현 선생님이 누구시야?
1: 아,
0: 선생님 팬이구나. 선생님 팬, 선생님 팬이구나. 아, 그래요. 3239번이.
2: 어, 정답, 정답 너무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0: 정답도 맞췄어요. 네. 오, 우리 지금 네. 사랑부 아이가 보낸 거죠?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이 맞나요? 아이 맞나요?
2: 네, 아무튼. 맞아요. 맞아요. 저는 와.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자, 맞습니다.
0: 뭐 알다시피 네. 사심 있는 선정.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려야지. 저쪽 뒤로 가가지고
2: 예. 네.
0: 200번을 좀 넘어서 6004번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자, 오늘 우리 꽁트가 예. 모세가 심리 상담가한테 예. 상담받는 거였잖아요. 예. 예. 목사님께서 오늘 좀 목소리를 좀 딱 깔고 분위기 있게 상담가로 변신을 하셨고.
1: 아, 제 무기가 좀 나갔어요.
0: 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모세로 딱 해가지고 중간에
1: 예.
0: 하나님도 살짝 나오고
1: 예.
0: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1: 예.
0: 불은 붙었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
1: 예.
0: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1: 예, 맞아.
0: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1: 나와요.
0: 나오고 예. 아직 저는 못 봤지만 목사님 가서 보셨나요?
1: 아, 봤어요. 딸기랑 봤어.
0: 봤구나. 봤어. 그게 보기로 보기가 이제 1번이야. 1번.
2: 1번.
0: 1번. 자, 보기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1: 예, 예.
0: 1번이 1번. 금방 그거야.
1: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0: 지금 떨고 있구나.
1: 예, 떨고 있어. 자, 야, 뭐 떨었어.
2: 보기 2번. 떨었어요,
1: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맞을 뻔한 몽둥이 나무.
0: 그렇습니다.
1: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라 자빠져 나무.
0: 네.
1: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자, 1번 떨기나무, 2번 몽둥이나무, 3번 놀라 자빠져나무, 4번 뽕나무.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성경에 나온
1: 네,
0: 나무고.
1: 벌써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0: 이스라엘에 지금 현존하는 나무입니까?
1: 예, 현존했다고 보여주는
0: 예.
1: 나무니까.
0: 그럽니까?
1: 뭐. 예, 예.
0: 현존하는 나무.
1: 예.
0: 자, 예. 재밌죠? 목사님 지금 떨고 있네요.
1: 아, 떨었어.
0: 오늘 떨고 계십니다.
2: 자, 우리 셋 다 모두 떤 것 예. 같은데요.
0: 자, 방학생과 무교생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2: 네.
0: 이래도 정답을 안 보내시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0: 우리 그렇죠. 방학생, 무교생, 교회를 예. 내가 쉬고 있다.
1: 예.
0: 학교 방학 말고 교회를 방학하고 있다 예. 하시는 분들
1: 예.
0: 정답 맞춰주시면서 정답 옆에다가 저는 방학생입니다. 아니면 뭐 방학,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1: 예.
0: 이렇게 무슨 나무 옆에 이제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예.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1: 예.
0: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은 전화 연결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1: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하기 전에 찬양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1: 예.
0: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나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1: 예.
0: 여러분 정답을 꼭 보내주십시오.
1: 예.
0: 가라 모세 또 이런 곡 또 있습니다.
2: 와.
0: 이 듣고 오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답 발표할게요.

0: 참석헌 가라 모세. 자, 이렇게 오늘 꽁트가 예.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예. 모세한테 가 한명 가. 예.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장소가 바로 예. 장소가 있었던 그 나무
1: 이름.
0: 장소에서 그 나무 예. 이름이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예. 지금 막 들으시는 분들
1: 예.
0: 보기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목사님?
1: 예. 1번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빠질 뻔한 몽둥이나무,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란 놀라 자빠져 나무,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몽둥이나무, 놀라 자빠져 나무, 뽕나무 중에서 정답 샵 1069 우물정 1069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시면 되고 그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무조건
1: 선물을
0: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무교 방학생 중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 예. 네.
1: 전화 통화하면 예, 고를 수 있는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선물 좋은 거 고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냐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그럼 이제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떨기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오늘 좀 쉬웠을 수도 있고
1: 정답자 예,
0: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정답도 알려주셨고
1: 예.
0: 아주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2: 그러니까
0: 보기 1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정답을 알려주는 퀴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방학생 무교생들을
2: 네.
0: 우리가 받는 거니까
2: 만날 예. 수 있다면 연결만 된다면
0: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떨기나무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와, 세 분 모두 성우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꽁트 듣다 보니 더위가 확 물러간다.
2: 근데 네. 이 사연도 있네요.
0: 네.
2: 그 셀프 세차장에서 알바생인데요.
0: 네네.
2: 방송을 크게 틀고 신나게 일합니다.
0: 와.
2: 고객님들이 무슨 방송이냐고 좋다고 계속 물어봐요. 얼른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습니다.
0: 와.
2: 대단하네요. 네.
0: 셀프 세차장에서 네. 새끼라가 나온다. 오.
2: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0: 그러니까. 뭐가 막 가라, 가라, 막 이러고 막.
2: 네.
0: 이게 무슨 방송인가. 와, 이 알바생 대단합니다.
1: 아, 이 선물 드려야지 않아요, 이거?
0: 선물 드려야죠.
1: 예.
0: 우리
1: 8738님.
0: 8738번님.
1: 예, 예. 아유.
0: 근데 뭐. 복학이라고 했지만은 교회 복학은 아니겠죠?
1: 아, 이거 교회 복학은 아니고 아마 네,
0: 그것도 아마
1: 알려주신
0: 네,
1: 것 같아요.
0: 교회 잘 다니시는 거니까. 알바생 맞죠?
1: 네, 충성하는 것 보니까 뭐 네. 군인 전역하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예.
0: 예, 작년 11월 성지순례 갔을 때 신해산에서 내려와서 떨기나무를 봤대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0: 예,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방학생들이 있거든요.
1: 예.
0: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요. 자, 어떤 방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지
1: 예
0: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 3071번님 정답 맞추셨 떨기나무 맞추셨어요.
0: 이분은 예. 이제 어플로 들으시다가 어플로 예. 보내신 분인데 더위를 이기고 교회로 갈 수 있기를. 혹시 더워서 방학인가?
1: 아 그런가요?
2: 여름 방학
1: 그럼 떨고 자, 있어야 되는데.
0: 3071번님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네,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아니, 운전 아니시죠?
3: 네. 네, 괜찮습니다.
0: 많이 덥죠?
3: 네.
0: 어떻게 지금 어디서 더위를 지금 맞고 계세요?
3: 네.
0: 어디서?
3: 집에서요.
0: 집에서?
1: 지역, 저 어느 지역?

0: 어느 지역 그러면?
1: 아, 여기 고양시 쪽이에요.
0: 고양시에서
1: 경기도 고양시.
0: 지금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습니까? 선풍기 틀고 있습니까?
1: 두개다
0: 두개
1: 틀어놓고.
0: 다 틀고 있군요. 집에
1: 네.
0: 많이 덥구나.
1: 네.
0: 자,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교회를 갈수 있기를. 어떻게 더위 때문에 방학입니까?
1: 아, 네. 더위 플러스
0: 예.
1: 약간의 침체된
0: 예.
1: 신앙.
0: 침체된 신앙, 그렇군요. 몇년
1: 네.
0: 방학이세요, 지금?
1: 아, 약간 한쪽 발은 교회고 한쪽 발은
0: 한쪽 발은 저기
1: 네,
0: 침체의
1: 세상에
0: 늪.
1: 있는 거.
0: 네,
1: 네.
2: 한쪽
0: 그렇죠.
2: 발은 예배당이고 한쪽 발은 교회고.
0: 아, 그런 아유 좋네요.
1: 네.
0: 그래서 뭐 이렇게 뭐몇년 정도는 아닌가 봐요? 예?
1: 네. 몇 년에 조금 시간이 있었었는데,
0: 예.
1: 네. 그래도 그 줄은 하나님이 묵묵히 하셨던 것 같아요. 끈은.
0: 그러니까 한 발은 지금 놓고 있는 이렇게
2: 한 발은
0: 애매한
2: 예배당,
0: 방학생.
2: 한 발은 교회당.
0: 예. 애매한 방학생이군요. 아무튼
1: 네.
0: 근데 애매한 걸 별로 이제 하나님이 별로 안
2: 그렇지,
0: 좋아하시니까
2: 그렇지, 그렇지.
0: 화끈하게 두발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잘 오셨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알죠?
1: 아,
0: 자,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뭐가 있었죠,
0: 아,
1: 선물이요?
0: 자, 불러볼게요.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이 방송?
1: 시간이 지금 한 10분?
0: 아니,
2: 언제부터,
0: 언제부터?
2: 극동방송
0: 예,
2: 언제부터
0: 극동방송
2: 들으셨어요?
0: 언제부터 들으셨냐고.
1: 아, 극동방송은 계속 들었었어요.
0: 자, 계속 언제부터인지. 아,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요.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펌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쥐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하루 견과, 오제이 153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1: 주얼이요.
0: 주얼리. 아니, 주얼리
1: 예쁘게
0: 원래 알고
1: 선물
0: 있었죠?
1: 가겠습니다.
0: 예?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 훈련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0: 예? 예? 자, 주얼리 하고요. 자, 이제 두발다
1: 반반입니다.
0: 띄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죠. 예? 예? 알겠죠?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1: 아멘입니다.
0: 결단의 기도 지금 한번 들으시면서 결단하시고,
1: 그리고
0: 원래 단,
1: 약간의
0: 예?
1: 우울증 때문에
0: 네.
1: 힘들어 하는데,
0: 네네.
1: 그 기도도 같이
0: 아,
1: 해보고
0: 우울증도 지금 겪고 계시고.
2: 누가? 누가?
1: 김리엘입니다.
0: 아, 본인이? 아,
1: 네네네네.
0: 본인이 그렇다고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죠.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1: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 나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십시오.
1: 나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십시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아멘.
0: 아멘. 자, 오늘 용기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결단의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원래 다니시는 교회가 있죠? 이번 주에 이제 꼭 교회에 이번 주부터 이제 꾸준히 한결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목사님.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1: 고생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3071번 경기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2: 예.

0: 자, 이번에
1: 0133번. 예. 0133. 방학이시고 떨기나무 맞추셨고
0: 그렇습니다.
1: 문자도 주시고
0: 아주 딱 정답처럼
1: 예.
2: 네.
0: 떨기나무 옆에 딱 방학 이렇게 방학. 정확하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3: 여보세요?
0: 운전 중이시죠?
3: 아, 예, 예.
0: 예. 잠깐 정차 가능할까요?
3: 예, 잠시만요.
0: 예, 예.
1: 예.
0: 천천히 정차 한번 해 주십시오.
1: 예. 네, 깜빡이 켰습니다.
0: 그냥 여보세요 하면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운전하는지, 예. 운전하시는지,
1: 아,
0: 집이신지, 일터인지. 예. 자, 우리 0133번님 운전하고 계셔서 제가 잠깐 기다렸다가 정차하면 자, 어떤 네, 분이신지.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네. 지금 운전하고 계셨어요?
3: 충남 공주예요.
0: 공주.
1: 공주.
3: 예, 예.
0: 자, 공주.
1: 예.
0: 몇 년 방학이십니까?
3: 방학이라기보다는 한 달 보름?
0: 한 달 보름.
3: 네.
0: 어떻게 더워서요? 아니면은 뭐?
3: 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부 관계 그 부분들로 인해서
0: 네네.
3: 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0: 아, 네. 그렇구나.
3: 근데 한 달 보름이지만
0: 네네.
3: 아, 10년 이상의 그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긴 기간처럼 느껴지는 아픔으로. 자, 아, 제가 볼 때는 우리 0133번님은 방송 끝나고 우리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심리 상담가로 오늘 꽁트를 하셨거든요.
3: 네.
0: 어, 끝나고도 그렇게 변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오늘 분명히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 중에 연결이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0133번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1: 이미 계신데
0: 예.
1: 자꾸 우리 얼굴을 자꾸 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3: 계속 이 방송을 매일 듣거든요.
0: 예. 그렇군요.
3: 예. 근데 저도 이렇게 통화가 되네요.
0: 그럼요.
1: 하나님께 계시니까 지금 계시니까 옆에
0: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오늘 네. 딱 0133번님을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드셨고
1: 그렇죠.
0: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1: 예.
0: 저희는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0133번님이 7월 28일 두 번째 통화로 예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1: 예.
0: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3: 네.
0: 매일매일 들으시니까 선물 아시겠죠? 예.
3: 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거, 어떤 거?
3: 주얼리.
0: 주얼리.
1: 주얼리.
0: 자, 오늘 주얼리 잘 되네요.
1: 빨리 나 아주 그냥 주얼리. 자, 예.
0: 어떻게 주얼리를 지금 선물?
3: 예.
0: 아, 그러면은
1: 그렇죠,
0: 용기
1: 그렇죠.
0: 있게 잘 고르셨고 본인 거나 아니면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거 또 하나 골라보세요.
1: 와, 오늘 국간 여네요.
0: 아, 열어야죠. 열어야죠.
1: 아, 국간 예. 열었어.
0: 자, 하나 더.
3: 곱창 전골.
0: 소곱창.
1: 예, 아유, 그거 드시면서. 예.
0: 애청자시구나. 애청자야. 딱 고를 줄 아시는.
1: 아,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1: 네.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3: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3: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3: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3: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3: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0: 아멘. 아멘. 자, 우리 0133번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3: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 꼭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0: 네,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3: 예,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충남 공주에서
2: 네.
0: 운전하시다가 딱 정차하고 지금 귀한 통화를 했는데요. 예,
2: 네.
0: 꼭 힘내시고 꼭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2: 또
0: 우리 또
2: 시간
0: 해봐야죠.
2: 없어요.
0: 시간이.
2: 예.
0: 자.
2: 예, 9914번님. 예, 9914번님. 지금 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화 받아주십시오.
0: 자, 9914번님 신호 가고 있습니다. 이분도 오늘 문자를 처음 보내신 분이에요.
2: 그러군요.
0: 아까 공주 그분도 처음 보내셨고,
2: 네.
0: 안 보내다가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방학이라고 밝혀주시는 분인데,
2: 예.
0: 자, 1번 정답, 떨기나무 맞춰주신 9914번님 꼭 받아주셔야 돼요. 신호가 가고 있는데. 자, 일단 한번
2: 한번 더,
0: 더.
2: 한번 더. 예, 문자, 예, 일반 전화입니다. 이 일반 전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전기가 있어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찾으시는 시간이고 만나길 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받으십시오. 9914번님.
0: 네, 9914번님. 꼭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 못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대부분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해보면요. 아, 그때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았어요. 뭐,
2: 예.
0: 이런 경우가 많아요.
2: 예.
0: 안타깝습니다.
2: 받으셔도 되는데.
0: 그러니까요.
2: 예.
0: 오후 3시 때는 모르는 전화 다 받으셔야 돼요.
3: 그렇죠.
2: 오후 3시는 그냥.
3: 네.
2: 예.
0: 자, 이분, 아, 이분, 맞네요.
3: 네.
0: 이분. 자.
3: 8910님. 네.
0: 8910.
2: 예.
0: 8910. 자.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네.
0: 방학 중 맞으시죠?
4: 네.
0: 교회 방학.
4: 네네.
0: 어디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4: 이사요.
0: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잠깐 나왔어요?
4: 네네.
0: 어느
4: 아까
0: 지역에 있어요, 회사가?
4: 출장, 대구요.
0: 대구. 아,
4: 네.
0: 출장 가 있어요, 지금?
4: 출장 갔다가 이제 방금 사무실에
0: 아, 방금 왔어요?
4: 네.
0: 대구에서. 오.
2: 뭐, 한 조금 시간 되시죠? 뭐, 지금.
0: 그니까.
2: 막 조용히, 조용히 하시는데.
0: 근데 어떻게, 아, 오는 차 안에서 들었군요.
4: 네.
0: 오는 차 안에서 떨기나무 보내면서 방학.
4: 네네.
0: 몇년 방학이세요? 몇 년? 교회가 몇 년?
2: 몇년 방학?
0: 혹시 뭐 지금 학교 방학으로 생각하고 보내셨을까요?
4: 아니요.
0: 그건 아니잖아요.
4: 학원데,
0: 직장인이니까. 그러니까 몇년 교회를 쉬셨는지, 쉬고 있는지.
4: 2년 됐습니다.
0: 2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2년. 그렇구나. 혹시 어떤 이유로 교회를 지금 2년 쉬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4: 근데 지금 제 통화가
0: 통화가
4: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올해는 어려워요?
2: 뭐몇 분, 한 2분,
0: 네.
2: 2분만
0: 그러니까
2: 시간만 주시면.
0: 잠깐 아니면 이렇게 잠깐 저 복도나 홀로 나오면 안 돼요? 예? 네.
2: 조금만, 조금만.
0: 예. 잠깐 나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방송이어가지고 아시죠? 방송 중에 전화한 거.
4: 네.
0: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복도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고. 거기 상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2: 네.
0: 예.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2: 그럼요.
3: 그렇죠.
2: 예, 그럼요.
0: 잠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오세요.
2: 예,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0: 그러니까.
2: 하셔야 돼요.
0: 예.
2: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고,
3: 그렇죠.
2: 만져주시는 것이고.
0: 8910번님을 위한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2: 그렇죠.
0: 예. 자, 나왔어요?
2: 네.
0: 기가 막힌 생방송입니다.
4: 잠시만요.
0: 기가 막힌.
3: 되게
0: 정직하지
3: 중요한.
0: 못한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 예. 네. 자, 나왔습니까?
4: 예.
0: 예, 나왔어요. 나왔어요.
2: 예.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0: 그러니까 나왔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선물 우리 고르자고요.
2: 그렇죠.
0: 혹시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4: 네?
0: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이 방송?
4: 아니, 네, 근데 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0: 예. 그 사람이 알려 줘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4: 네네.
0: 그러면 선물이 어떤 거 있는지 모르시겠구나. 선물 때문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원하는 선물을 고르시면 돼요. 소곱창 전골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0: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와, 좋아할 만한 것 많이 있다. 여기서 어떤 거요?
1: 유산균 하겠습니다.
0: 유산균. 예, 유산균. 아, 예. 건강 생각하시는. 자, 우리 8910번님 하나님께서 네. 오늘 선택하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통화까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8910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네요.
1: 감사합니다.
2: 아마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예, 예, 예. 상상도 못하는 시간들 지금 내셔가지고 네. 하나님께 만져주심을 아시는 것 같거든요.
0: 아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극동방송 애청자하고 분명히 8910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실 겁니다. 문자 보내라고 했겠죠? 옆에서?
1: 네네. 같이 보내달라고.
0: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그분 선물은 뭐 드릴까요?
1: 네?
2: 그분 선물.
0: 그러면 그분 선물, 예?
1: 똑같은 걸로.
2: 예.
0: 예. 일단 혹시 모르니까 또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그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애청자분 한번 전화 연결해보고. 자, 우리 8910번님, 2년 잠깐 텀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네. 강력하게 부르시네요.
1: 네.
0: 다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면서 오늘 전화 연결하셨거든요.
1: 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예.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0: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네. 짧은 기도문이거든요.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910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요.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네. 그 2년 전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1: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까 네, 출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예.
1: 예.
0: 오늘 정말 이렇게 그래도 친구가 권면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또 일터에서 또 화장실 또 이렇게 막 끌어냈는데 그것도 수용해 주셔서
1: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제 화장실 끝날 때 됐네 이제. 아유, 시원한 표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 8910번님 고맙습니다.
1: 네.
2: 예.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기가 막힌 타이밍.
0: 아, 죄송한데 네. 별걸 다 시키네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유, 이렇게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다 돼가지고.
2: 아, 이런 참.
0: 사연도 이렇게 막 선물 보따리가 엄청나네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최고지요.
3: 와.
0: 예, 막 전도 요청도 있고요. 아, 꽃다발 잘 받았다고.
2: 예.
0: 이분은 이제 방학 끝낸 분이거든요.
2: 예, 예.
0: 이런 분도 계시고. 와, 초등학교 4학년 엄마랑 듣고 있다고.
2: 와.
0: 이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2: 그러니요.
0: 엄마랑 왔다 갔다가.
2: 새끼란 말, 이 송을 다 외우더라고.
0: 로고송을 좋아하더라고.
2: 다 외워요. 와.
0: 야, 예. 예. 참. 남편 발령으로 제주 온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2: 예.
0: 낯선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한데 극동방송이 있어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와, 오늘 보니까 무교가 있었네.
2: 예, 무교 있었네요.
0: 자, 무교나 방학생들 우리가 전화 네. 못한 분들 있거든요.
2: 예.
1: 네.
0: 끝나고 저희가 다 전화 드리고
2: 예.
0: 선물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예.
0: 오늘 참 또

0: 재밌는 또 꽁트를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예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재밌다고
1: 그러니까
2: 아, 감사합니다.
1: 아 계속 나와야 되는데.
0: 자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여러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또 전화 드릴 때또 계속 영혼 구원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함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했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목은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래가는 자동차, 오래가는 집, 오래가는 명예, 오래가는 재산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권세도 사라집니다. 돈도 남겨두고 갑니다. 지식도 시대가 바뀌면 낡아집니다. 오늘의 최고의 기술도 몇 년 지나면 구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떨어진다는 단어는 펩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파리가 시들어버린다, 무대에서 배우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말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은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영원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를 향해서

0: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영원한 가치, 바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지식 같은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도 끝난다, 방언도 끝난다, 지식도 끝난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주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소피스트들, 궤변론자 철학자들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저 고대 바벨론의 아름다운 정원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화려한 신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당당한 군인들도 다 사라졌어요. 대영제국의 기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산화를 누리던 사무라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고고하던 그 당당했던 황제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 대륙에 개척시대의 총잡이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방언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완벽하게 대화하는데 방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선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한 은사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왜 의인이 고난받는지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8일 16시 경남, 김해, 밀양, 합천 중부, 전남, 광양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바울은 이 영원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도 내 것이라고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이 선물 은사를 장난감으로 여기면서 내 은사가 가장 크다, 내 은사가 더욱더 신령하다,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사랑

0: 행이 없다면 영적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 유익을 굳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거울을 비교해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는 청동 거울, 놋거울의 제조업으로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유리 뒤에 은을 입혀서 매우 선명하게 얼굴을 보여주지만 1세기의 고린도 이 거울은 구리나 청동을 아주 매끄럽게 만든 그런 금속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표면의 미세한 굴곡 때문에 얼굴 모양이 이그러져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나 지식은 아무리 깊어도 전체가 아닙니다.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내가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그때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얼굴을 맞대어 보듯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의 인생을 걸으십시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의 고난입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5장까지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에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6장은 다니엘의 시련을 소개함으로써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10절에서 18절 다니엘의 곤경에 대한 묘사입니다. 19절에서 28절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면입니다. 다리오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다리오는 바벨론의 일부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적 위기와 극복의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방백들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있게 되자 그들의 시기를 받아 왕의 조서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높은 지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에게 다가온

위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은 바벨론이 다리오에 의해 통치를 받는 역사적인 과도기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타고남으로 인해 동료들은 호시담담 누명을 씌울 기회를 찾았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 3절 다니엘의 높아진 지위를 묘사합니다. 4절과 5절 동료들이 모함합니다. 6절에서 9절 그 동료들이 왕에게 조서에 어인이 찍을 것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모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니엘이 바벨론이나 바사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은 총리와 방백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그가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에 더욱 그리했습니다. 궁중의 대신들은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 왕이 하나님과 경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음모는 외적으로 볼 때는 신하들 간의 권력투쟁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4절에서 9절 모함을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은 직접적으로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회적으로 하나님과 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다니엘을 죽인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교묘하게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듯 하찮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8절 왕과 다니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본달락은 왕과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방백들과 총리들에게서 다니엘과 왕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다니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참소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8절 이에 대한 왕의 반응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문은 세상 통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욱 중요하며 참된 믿음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중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자신의 인생 또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 있는 기도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왕의 금령을 어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8절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다니엘에게 불리했던 상황에서 급변하는 본문은 다니엘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부각되고 다니엘의 위치 또한 더욱 확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달락에서도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나온 사건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상황 모사는 3장 21절에서 25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다니엘은 22절 결과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으로 다니엘 세 친구는 3장 25절 신들의 아들이지만 다니엘은 22절 천사입니다. 처벌의 상황에 있어서 다니엘 세 친구는 3장 26절부터 공개적이지만 다니엘은 20절 비공개적입니다. 참소자들에 대한 태도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무런 조치도 없지만 다니엘은 24절 참소자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왕의 묘사로 다니엘의 새 친구는 3장 28절 당사자 이름과 덧붙여서 표현하고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3장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적인 성격과 과거의 사건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9절에서 23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당시의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아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0: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24절에서 27절 사자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니엘의 구원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만방에 계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건은 세상의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임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 스스로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도 바른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끝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대의 위기 속에서 최상의 구원을 극적으로 전개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의 믿음은 자연발생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을 통하여 만방에 계시됩니다. 셋째,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그리고 절대로 변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시종일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전혀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사랑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보다 영원한 유익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자비는 죄보다 크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사는 삶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입니다. 은혜를 신뢰하고 주권을 의지하며 사랑 안에 거하고 긍휼을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오늘 첫 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포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앤머레이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엘림디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함께하고요.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오 놀라운 구세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할까요?

보이고 험해 보여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 뜻이 앞서게 하옵소서. 내 욕심보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두려움보다 주의 평강이 크게 하옵소서. 나의 생애가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인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0: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여수 성동교회 송양자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0: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정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여수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주신 모든 복들과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복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번에 전남동부 지역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데 주님 이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보여줄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석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게 허락하신 복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4: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0: 이것이 하느냐?
1: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0: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0: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1: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0: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1: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0: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1: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0: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1: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0: 아멘.
1: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0: 아멘.
1: 예, 늘 맑은 날만 있는 곳은 사막이 된다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늘 맑은 날만 계속되면 결국 그것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때로는 비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어려움도 찾아와야, 힘겹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찾아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문제투성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다 비는 내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문제는요,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은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슬픔으로 바뀌었고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배나 잘 발달되어 있고 배도 미리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배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는 쳐다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당시에 첨단 무기를 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

만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팔자 타령합니다. 내 팔자거니 그렇게 하지요. 운명 타령합니다. 내 운명이거니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수 타령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미신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지요. 결국 오히려 문제의 노예만 되고요. 문제만 더 깊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신세 한탄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히게 되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을 구원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던 그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를 묻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끌어내어가지고 여기로 와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오히려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몇 년을 사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사람들은 오래 사는 데 관심을 둡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1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사람들은 90년, 100년 길게 사는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한 삶도 있습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원망과 늘 불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지옥이지요. 살아있어도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치면서요. 왜요? 노예로 사느니 그냥 자유롭게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그 말이시요. 뿐만 아니라 죽어도 살아있는 것보다 나은 삶도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도요,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늘 보면서 좋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좋지 않은 것만 보고 그들의 눈에는 항상 안 좋은 것만, 불편한 것만,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가슴 설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기대감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금 불편한 것, 현실에서 조금 어려운 것, 그것만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또 거기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말을 더 크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더 신뢰한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돌리고 돌리면서요, 계속 훈련시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친구를 위하는 것 같고, 말을 들어보면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말을 들어보면 국가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를 위함입니다. 미래보다, 교회보다, 민족보다, 국가보다, 공공의 이익보다도요, 내 마음에 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게, 내가 힘들고 불편하지 않게, 내가 손해보지 않게, 내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집단으로 옮겨가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이익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믿고 집단 이기주의 힘을 믿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지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인생은요,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웃음도 노래도 다 사라져버린 광야와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 불행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힘써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항상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을 먼저 다물고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한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번 돌아보시려고 하면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내가 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입을 먼저 여는지 무릎을 먼저 꿇는지 이거 보면 됩니다. 그게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목사가 믿음의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말을 먼저 하면요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직분이 내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말을 먼저 하느냐 무릎을 먼저 꿇느냐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먼저 말을 내뱉느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느냐 이것이요. 자신을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승리였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평안이었고 풍성함이었습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원망과 불평에 앞서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그때 이럴 줄 알고 반대했었잖아. 내가 그때 이럴 줄 알고 반대했었잖아. 고집 부리더니 꼴 좋다. 예. 그래봐야 아무한테도 유익이 안 되지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무엇인지 결정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 결정했으면요, 함께 거기에 힘을 모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 이게 바로 바른 사람들이지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나니까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홍해 쳐다보지 말고, 뒤에 쫓아오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예,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항상 담대합니다.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해지죠. 하나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침착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모세 비난하고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서 있었으면 종살인 할지라도 목숨은 붙어 있을 텐데, 힘은 들어도 살 수는 있는데. 그들은 훗날 양식과 물이 없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시편 78편 19절과 2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냐?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지만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은 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 음식도 줄 수 있겠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것은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요,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져도요, 생각되어도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라고 하면요, 미련 없이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시요. 그게 결국 나에게 복이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냥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친구 문제입니까? 세상 살면서요, 문제는요, 우리가 해를 줬을 만큼 수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요, 세상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순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순간 골리앗이 문제로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덩치가 크니까 물맷 돌로 맞추기 쉬운 하나의 표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릎보다 말이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욕심 앞세우지 마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십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뜻대로 뜻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놀다가 시험 치려고 하면요, 시험날 시험집 받으면, 문제집 받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모를 수밖에 없지요. 평상시에 시험 칠 준비를 해야,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시험지를 받아들면 그냥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다 아는 문제인데. 그런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그런 습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이 되고 그냥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분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지독한 악조건 속에서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들은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과 자세만 갖추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하고 하니까, 내가 계산기 두드리니까 힘든 거지요. 앞이 안 보이는 거지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속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전능자임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 문제와 한번 당당히 맞서 붙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홍해, 이 바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죽이는 바다였는데, 죽는 바다였는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죽음과 절망의 바다로 보였습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바다가 소망의 바다가 되게 하셨고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만이 그 길, 그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의 끝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능히 길을 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다든지 산이든지 하늘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확신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도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문제 앞에서 오히려 가슴 설렐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거친 파도, 큰 파도가 밀려오면 가슴이 설레잖아요. 가슴이 부풀잖아요. 그 위에서 그 파도를 즐기기 때문에. 믿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의 굴인 사자굴을요, 다니엘에게 생명과 출세의 굴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용광로 속에 미리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번제단 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도 가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0: 이렇게 엔진을 동원해 가지고 동력이 있어 가지고 갑니다만, 자가 동력으로 갑니다만, 옛날에는 바람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배가 움직였잖아요. 그 옛 속담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도 가지를 못한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위에 구원의 길이 있었고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영광과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그 그릇에 복과 영광과 승리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문제,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승리와 영광의 길을 준비해 두신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문제의 길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그곳에 계신, 그 문제의 길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문제의 길을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을 다간 후에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섭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송할 겁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그 반대 상황을 만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홍해가 가로막히고 원수들이 에워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뜻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만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당신의 뜻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속에도요, 구원의 대로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 속에 시원하게 닦아나오신 길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감동적인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새로운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서덕리 교회 서승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여수 선 박람회 성공을 위한 2026년 8월 13일 나라사랑 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전남 실내 체육관을 채우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맑은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참석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서와 기쁨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지역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부패한 마음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삶과 행동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마음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치기 쉬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으로 단장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0: 잘 들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기다리던 순간 톡 쏘게.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때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리석은 듯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보응하십니다. 이 보응의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승리를 삶 속에서 열매로 거두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세 곡의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어 찬양으로 띄워드렸고요. 방금 들으신 연주 찬양은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듣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항일 언론투사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1: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7화 항일 언론투사 베델. 1907년 서울 대한매일신보 사무실 종이 냄새 가득한 곳에서 한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최종 기사를 손보고 있다.
2: 서울 용산에서 한 조선인이 어린아이를 업은 부인을 데리고 일본군 병영을 지나갔다. 이때 한 일본 군인이 장난삼아 이들에게 총을 쐈다. 단아니 여인의 옆구리를 관통해 아이 엄마가 즉사했다. 아이의 한쪽 손도 산산조각이 났다. 아이 아빠가 일본군 병영에 뛰어들어 장교에게 항의했지만 되레 길거리로 쫓겨났다.

0: 아, 배달 선생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통감부에서 사람들이 온대요. 이거 얼른 치워야 해요.
1: 어? 아, 지난번에 왔었잖아.
2: 이 자식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1: 시간 없어. 활자판부터 치우고 원고들도 다 숨겨.
3: 아, 이 원고들은 제가 맡을게요. 저한테는 손대지 못할 거예요.
1: 아, 부인 감사합니다.
4: 아, 여보 위험하니까 내가 지키고 있을게.
3: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신 먼저 수색할 거예요. 당신이 제일 위험한 인물이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4: 그래, 기타 사람들 데리고 먼저 나가게. 여기는 우리가 지키고 있겠네.
5: 아니 그래도 여차하면 압수는 막아야지.
4: 자네한테는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영국인이니 당장은 어쩌지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몸으로 막아보겠네.
5: 아, 정말.
0: 활자판은 바닥 아래 숨겼고요. 인쇄본은 일단 다 치웠어요.
2: 기사 원본은?
3: 그건 내 가방에 따로 챙기겠네.
2: 저 혹시 사모님 가방까지 뒤지진 않겠죠?
3: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얼른 다들 나가요.
2: 두 분께 맡기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끄럽네요.
5: 내 마음도 참 미안하네.
4: 아니 그런 소리 말게. 작전상 후퇴인 거지 항복이 아니지 않나. 일단 살아남아야 다시 글을 쓰고 또 싸울 수가 있지.
5: 그래, 자네만이 맞아.
3: 자, 다들 얼른 나가세요. 얼른 얼른 나가세요.
6: 베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인 동지들은 잡히는 순간 구문과 옥살이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매일 신보는 영국인이 발행한 신문이라 사전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일제는 신문지법을 개정하여 베델에게도 칼끝을 겨눈 것이다.

0: 당신 괜찮아요?
1: 응? 뭐가?
0: 이번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국인이어도.
1: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이제 치외법권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까지 침묵하면 대한제국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할지도 몰라.
0: 이 나라가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보다?
1: 여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소. 처음엔 단순히 내가 본 걸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썼소.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고 용기를 얻고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알았소.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사업도 했고 여러 일들도 해왔지만 그중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거요. 솔직히 말하면 조선을 사랑해서라기보단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잃고 싶지가 않은 것 같소. 이 일을 멈추면 나는 내 삶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0: 그래서 이 나라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당신을 당신답게 살게 하는 나라라서요.
1: 듣고 보니 그렇네.
0: 처음엔 놀랐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에 분노하고 아파하는 걸까. 참 신기했어요. 당신에게 이런 면도 있구나.
1: 사람은 변하나 봐요. 막상 와보니 너무 참혹했어. 본 그대로 기사를 작성해서 본국에 보냈죠. 당신 돌아온 회신이 어땠는지 알아요? 조선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쓰라는 거였어. 영국과 일본의 관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쓰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직접 본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 내 친구, 나와 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저는 외면할 수 없겠더라고요.
0: 난 당신이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눈으로 보면 외면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로 보내신 거겠죠?
1: 그러게 말이요. 나도 모르던 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건지.
0: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싸우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당신밖에 없어요.

0: 아닐까 싶어요.
1: 고집불통이 맞죠?
0: 그 고집을 이렇게 선하게 쓰실 줄이야. 여보, 그런데 솔직히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2: 두 사람의 웃음이 잦아들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 사무실 문을 차는 군합 발소리. 그 밤 대한매일신보는 모든 신문을 압수당하고 검열당한다.

0: 들어갔네.
1: 어, 활자판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못 찾았나 봐요.
2: 아, 다행이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뭐해. 종이랑 잉크까지 다른 거 싹 다 가져갔네, 뭐.
0: 이젠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갔나 보다.
1: 근데 전엔 여기 일본군이 들어올 수 없었다면서요.
0: 그랬지. 영국 사람의 재산이니 영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었어.
2: 그리고 고종 황제가 특별히 위임장까지 내려주셨잖아.
1: 네? 특별 위임장?
0: 다른 곳은 검열에 압수당할 때 우린 사전 검열도 없었고 체포도 못하니까 일본의 만행을 전부 다 실을 수 있었거든. 그 신문을 고종 황제께서 보신 거야.
3: 어? 어, 저쪽 서랍에 내가 어디 뒀을 거야.
4: 뭐 찾아요?
3: 아, 여기 있다. 위임장.
1: 설마 특별 위임장이요?
5: 자, 어니스 토마스 베레. 신문과 통신의 정권자로 특별히 위임한다. 1906년 2월 10일.
1: 와, 황제 옥새도 찍혀있네요.
0: 황제도 와. 우리와 같은 편이었겠다. 겁 없이 달려나갔지.
4: 저는 아직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때 저희가 양 선생님 이름을 잘못 불러서.
3: 아, 그거? 영어 발음상으로는 택이 맞지?
0: 내가 분명 기탁이다라고 소개했는데 자네가 기억을 못한 거지.
3: 우리가 자꾸 기택 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가 나서 그냥 나갔던 거 기억나?
0: 난 그때 너무 의심스러웠어. 내 이름 세 글자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는 사람이 기사나 제대로 쓰겠나 했지.
3: 다행히 자네가 영어를 잘했길 망정이지. 자네 없었음 우리 신문사도 없었네.
2: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세요? 독립운동가들이 스티븐스 처단했을 때 양 선생님 2층에서 만세 부르셨잖아요.
3: 맞아.
1: 아, 정말요?
3: 와, 나 그때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잖아.
0: 무슨 소리야. 자네도 나랑 같이 만세 불렀잖아.
3: 아이, 그거야 자네가 하도 시키니까 마지못해.
0: 뭐? 마지못해 했다고?
3: 아니야. 암튼 깜짝 놀랐다고 나도.
0: 그토록 반가운 소식이 어딨나. 맨날 끌려갔다 빼앗겼다 그런 소식만 쓰다가 스티븐스가 죽었다는 거야. 어찌나 기쁘던지. 나도 모르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헌병들이 달려오는 거 보고 아찔했지.
2: 그때 베델 선생님이 여긴 취해법권 구역이니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하고 막아주셨던 거 너무 멋졌어요.
1: 와,
0: 그놈들 표정이 아주 기가 막혔지.
3: 겉으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0: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네.
3: 그렇지. 그러니 오늘 저녁은 자네가 사.
0: 뭐? 뭐라고?
3: 자네가 사라고.
6: 종이도 잉크도 다 빼앗긴 적막한 사무실에서 검열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며 서로를 지켜주었던 시간들. 그들의 웃음은 잉크보다도 진하게 서로의 가슴에 남아있었다.
7: 저 베델 씨 계십니까? 영사관에서 왔습니다.
3: 아, 영사관님 어쩐 일로?
7: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본 정부가 당신을 콕 찍어서 추방 요청했어요.
8: 추방이요?
7: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니 정부에 정식으로 법적인 제재를 요청했어요. 지난번 전명웅과 장인엽 기사가 났을 때는 항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정식 기소로 했어요.
3: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게 범죄라뇨.
7: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영국은 동맹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감싸주려 해도 일본이 저렇게 항의하면 본국은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델 씨.

0: 곧 재판이 열릴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1: 총 영사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사무실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상실감들이 어려 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순간 베델이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다.
2: 아니, 재판이라니. 솔직히 이런 일까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언론 활동을 골치 아프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속상하긴 하지만 잠시 멈춰야 할 때인가 봅니다. 혹시라도 재판이 잘못되면 여기 계신 분 모두 위험하니 당분간 흩어져 지냅시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7화 항일 언론투사 베델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나라사랑축제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계속 이 스폿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이 행사를 놓치시면, 이 공연을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미국 카네기홀에서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했던 그 공연이 그대로 이 전남 동부 지역의 성도들을 찾아오는데요. 8월 13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으로 여러분들 꼭 오십시오. 그 어디서도 정말 보기 힘든,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리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독예술 종합 컨텐츠입니다. 꼭 오셔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축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피아워십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89강 한국교회 자유주의 신학 침투와 박영룡 박사의 기독교 근대 신앙 난제 선평 이야기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 분할 정책으로 선교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에는 이미 기존 선교사가 있는 지역은 들어갈 수 없고 5,000명 이상 지역은 공동 선교가 가능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재력의 중복 투자, 여기에는 대단한 효과가 있었지만 특정 지역 선교사들의 자유주의 신학이 그대로 계승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북장로교 브린토 신학교의 신학적 변질로 또한 한국교에 영향을 줍니다. 1914년 평양신학 졸업하고 항해노예 목사임직 받은 김장호는 홍해도강은 썰물, 예극군대 홍해수장은

0: 밀물,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시락 나눔, 이런 현대적인 해석을 하죠. 그래서 1918년 12월 항해노의 목사 면직을 당하자 조선기독교회를 창립하여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이 됩니다. 1934년 평양신학교 학술지 신학진암 건두원에서 김재중 교수는 이사야서 기록된 임마누엘 예언 연구에서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이것이 아니고 젊은 여인의 아들 출생, 이런 현대적 해석으로 박영룡 박사로부터 강의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감리교 희년기념 아빈돈 당권 주석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자유주의 주석인데 장로교에서는 최필근, 송창근 번역위원으로 참여하여 총회로부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 침투에 대해서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서 한국 장로교 신학적 교부 역할을 했던 박영룡 박사가 1935년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3평 기념비적인 저서를 출판하여 슬라이어 마크로, 리출, 라우센부스, 진화론, 마르크스 종교론, 무교회주의, 성경 고등비평 소개하고 정통신학 입장에서 자유주의 신학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여 정통신학 방어에 대단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

0: 부동산 산업, 차세대 주력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그 전쟁의 결과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아,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일 거야 라는 그러한 결과를 안다면 그 싸움에 임하는 군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결과를 모르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혹시 우리가 질까? 내가 죽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으로 싸우는 군사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이미 그 결과를 안다. 그랬을 때 이 군사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곧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미 영적 전쟁 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선 십자가의 군사라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나는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군사로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전쟁에서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 이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담대히 싸우지 못할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중도에서 포기도 하고 싶고 도망도 가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영적 싸움에 임한 저나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압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이 있는 십자가의 군사는 이미 그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결과를 알고 싸우기 때문에요. 이미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십자가의 군기 높이 들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은 이겼다. 이미 그 결과를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영적 싸움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 현장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천사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가 모든 열방,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겼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이 영적 싸움에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십자가의 군사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복음은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세 명의 천사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복음? 이 전쟁이 이긴 전쟁이야 라고 하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명의 천사는 무슨 말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해 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온 세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큰 음성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바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온 이 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던져준 말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을 이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영적 싸움 중에 결과는 이긴 거야. 그러나 지금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과정 중에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왜? 이긴 전쟁이니까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의 군사에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슬픈 사람이 있어요? 물론 슬픔이 있어서 오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슬프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질고 가운데 찾아온 이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 예배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복하고 가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로 내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지난날 우리가 주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 근데 뭘 예배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모든 말씀의 선포의 주제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예배 시간에 듣는 모든 설교의 주제예요. 예수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어떤 내용으로든지 뭐 예수 십자가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담아내는 게 메시지고 설교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걸 듣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싸움,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승리. 거기에 바로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찬송의 모든 주제가 예수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가불 찬양이라고. 미리 그냥 기뻐하는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싸움이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우리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그게 뭐다고요? 예배 자리. 그래서 예배 자리는 항상 승리를 노래하고, 예수 승리했듯이, 예수 승리한 그 모습처럼 내 인생에 넘어짐이 있어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예수 승리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천사는 곧 우리들에게 뭐냐면, 십자가의 군병된 너희들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너희들아,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야.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은 뭐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을 쭉 힘있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서 십자가의 군세로 다시 달려가게 하는 거, 그게 예배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천사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이게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얻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는 영적 싸움에 또 승리하는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승리해야 돼요. 예배가 승리해야 내 한 주간의 삶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예배가 승리하면 한 주간 악한 마귀 사탄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영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하더라. 자, 놀라운 선포가 있어요. 무슨 선포?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악의 괴수, 그러니까 사단의 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선포가 지금 두 번째 전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야, 얘들아, 십자가의 군사된 너희들아, 기뻐해라. 그 바벨론, 너희들의 적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갔다면, 야, 그 적장이 죽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전사의 기쁜 복음의 외침은 뭐다? 바로 사단의 괴수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이걸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악한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다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미리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교회에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겪어야 하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그 힘이 아무리 버거울지라 할지라도 이미 적장은 죽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겼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무너졌더라. 사단의 괴수는 무너졌더라. 그런데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의 권세를, 자녀둠의 아들둠의 권세를 우리들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그 훈련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이런 가정에서도 뭐 급한 일 있으면 저기 어디 해외 나가 있는 나목사 찾지 말고 언제 올지 알고 나목사 기다려. 그냥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마귀들,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막 급할 때는 막 같이 막 붙잡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들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뭐, 막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어이구, 막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그냥 기도받을 때는 받더라도, 어느새 급해가지고 지금 죽고 살고 살고 이럴 때는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두 번째 전사가 복음의 기쁜 소식,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해라 그 말이야. 이제 너희들 이 고난의 때를 지금 살아가지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막 예수의 이름 선포하면 돼. 이 말을 지금 이 천사가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9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천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긴 싸움, 승리의 이름 예수, 그 능력을 가진 너희들아,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결코 그 짐승의 편에 서라서지 마라. 서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주를 붙잡는 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소망이 뭔지 알아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장 기쁨의 확신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능력 있게 드린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이 없다. 그뭐 예배 좀 잘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속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죄의 종노릇 하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단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쉼을 약속한 이름표 가진 신은 없어요. 다 잘해라고만 해. 나한테 잘하고, 나를 잘 받들고, 나를 잘 섬기고,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너희들 때를 따라 제사 잘 지내고,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 보살펴 줄게. 다 세상 신들은 그래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우상을 섬기고 그 짐승을 섬기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여러분, 그 짐승의 그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힘, 문화적인 힘, 세상에 어두운 종교적 힘,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항상 거기에 눌려 살아요. 막 저주받을까 전전긍긍하고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인내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막 어떤 우리가 의지로 신념으로 참아야지. 그래서 신앙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완성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수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붙잡고 예수에 대한 믿음 굳게 지키고 살아가면 바로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결실을 맺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을 보면 가끔씩 의아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의 그 섬기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오직 하나인 온유원, 이 엘리야가 850명 그런 세력들과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릴 때 혼비백산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골짜기 가서 다 떼죽음 당하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이세벨이 서슬프게 엘리야 너 기다려라, 네가 지금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막 너를 내가 잡아서 죽이리라 막 이렇게까지, 여러분 온유월의 여인이 하늘 부으면 서리가 내린다는데 이 이세벨이 뭐 막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말이죠, 이 엘리야 모습 보세요.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하면 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저기에서 저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 850대 1의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고작 이 여인의 서슬푸른 그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담대함이 어디다 다 까먹어버리고 어디다 팔아먹어버리고 저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나 그냥 어찌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이게 지금 갈멜산의 엘리야와 이 로뎀나무의 엘리야가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크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생명 좀 거두어 가셔요.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랬다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이놈 자식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불같은 능력을 줬는데 세상에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숨어서 여기 와서 나 죽여주시오. 그러냐? 애끼놈.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열왕기하 가서 보면은 그 로뎀나무에 죽기를 각오하고 내 생명 좀 거두가시오 낙심하는 그 엘리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기가 막혀.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막 하나님이 막 우르릉 쾅쾅 천둥 치면서 왔다는 말 없어요. 막 천군 천사 대동해가지고 막 수천 수만의 천사와 함께 막 내려와가지고 막 엘리야야 이러고 왔다는 말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 뭐 천둥 소리 하나도 없어. 빗소리 하나도 없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라 떨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물 한 병, 구운 떡 하나 놓고 자기 자식 딸 내듣기. 아가, 자더라도.

일어나 밥 먹고 자거라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자더라도 힘들었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 밥 먹고 자거라. 의역하면 그 말이에요. 밥 먹고 자거라. 그만 자 이놈아. 빨리 가서 싸워. 이러지 않고 먹고 또 자. 그 잠시 뒤에 천사가 오니까 또 자네. 그러니까 아이고 밥은 먹었냐. 또 가지.

0: 그를 보내시고 그 유명한 사역을 완수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요, 준비하고, 누구? 엘리사 앞에서. 여러분,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한 십자가의 군병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려도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왜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인생의 죽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예전에 알잖아요? 여러분, 제자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가 내게 구할 것이 뭐냐? 엘리사가 두 번도 안 깨달아.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갑절로 받았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 가야 돼. 죽기 전에, 야, 저기 제1은행에 한 1억 있고, 저기 새마을금고에 한 5천만 원 있고, 이 방바닥에 장판 떠넣으려면 한 500만 원 있다. 그 가져가거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남긴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알려주고 돌아가셔야 돼. 그래가 수첩 들고 있어서 어디 거 몇백만 원 이런 거 적으려고 하지 말고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나에게 구하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건 없다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다. 이게 선언하고, 우리 자식들도, 아버지, 아버지, 뭐, 어디, 몇백만 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의 영감, 그 영감, 저희들이 갑질이나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명의 전사노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승리를 늘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말 광야의 이 교회 속에서 고난과 때로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려움과 곤고함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광야 교회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우리가 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고 승리한 싸움이고 마침내 이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다리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죽으면 이 남은 새끼들 어떻게 하나? 그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다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꿈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를 담은 찬송시인데요. 시인은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호와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라는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아시고 돌보십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결핍을 겪을 때 실제로 먹이시고 살리시는 구체적인 조력자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울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결핍의 순간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이 깊어질 때 찬양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도다. 성경은 세상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사망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굶주림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살리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보여주셨고 이삭에게는 우물을 주셨으며 야곱에게는 밤새 씨름하는 천사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의 결핍이 물질의 부족인지 마음의 상처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인지 혹은 영적인 갈급함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보폭에 맞춰 가장 선한 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결핍 속에 당신의 일대일 사랑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이사야 제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2: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1: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3: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1: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4: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5: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스루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1: 제8장
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3: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0: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1: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0: 그의 이름은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스로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1: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0: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2: 이사야 제9장.
1: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0: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돼 임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10장
2: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0: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0: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2: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0: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2: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0: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0: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스로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0: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하,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만매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제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

0: 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 제12장
0: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2: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0: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1: 제13장
3: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0: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4: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애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씀은 이걸 하나하나 애써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는 나무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혹시 오늘 하루 인내가 부족했고 또 온유하지 못했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렴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흐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믿음의 뿌리를 다시 성령님께로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1: 충성한 열매가 하나예요.

첫 곡은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7월 28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히게 하거나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맺히는 은혜임을 이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많이 부족했던 순간이 있었을지언정 찬양 가운데 다시 성령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오늘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벳이 부른 찬양이고요. 이어서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그리고 오벳의

찬송가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으로 선을 베푸시는 주님께 오늘도 영광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할렐루야. 3889번님 보내주셨고요. 9918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박종호 선교사님의 여호와 우리 주여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띄워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9918번님의 신청곡 박종호의 여호와 우리 주여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곡은 장윤영의 내 노래는 예배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송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깊어지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나의 길을 만드시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하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40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기 밥 먹이면서 내 삶의 노래로 듣고 있는데요. 아는 동생이 최근 암 진단을 받아서 속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 동생이 전이가 안 되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낫도록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요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신청해 주셨거든요. 3405번님의 지인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계신 또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 이 찬양으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찬송 메들리, 그리고 나영환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 유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나무의 내,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그리고 크룩스의 찬송이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듣고 왔습니다. 0888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항상 극동방송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찐팬이 되었어요 라고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찐팬분들은 하나님의 찐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응원의 문자를 받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찬양 또 나눌 때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주시면 좋겠어요. 이길승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더욱 깊어지는 이 여름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길 간절히 원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는데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도 삶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1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높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표시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 잎 돋는 것, 누구나 보는 그 평범한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보인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김도연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여름이라는 찬양은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만들면서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여름을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 마지막 때를 뜻하는 단어가 캐츠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름이라는 말은 그냥 더운 계절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같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는 추수하면 가을을 떠올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초여름에 맥추절,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름은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거두는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겁내면서 떠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사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harity Gale의 Cleansed, Sissy Winans의 Come Jesus Come, LaRue Howard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스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세 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아이자의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We Love의 다시 일어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하면 저는 매미 소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뭐 매미는 한여름 며칠을 울려고 땅 속에서 몇 년을 버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소리 뒤에는 긴 시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고 답답하기만 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버린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안 보이는 데서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혹시 지금 그런 답답한 때를 지나고 계신 분 있다면,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Alvin Slaughter의 Made Me Glad, Kiss와 Kristen Getty의 All Hai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늘은 자비와 양선 함께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이나 이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우리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비도 있기를 또 양선을 행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대구시립합창단의 은혜로 부르시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요,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비는 바꿔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예수

님의 자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류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6주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비와 양선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자 노력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더글러스 에브렛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꿈만 꾸는 사람, 또 현실만 보는 사람,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행동 없이 꿈만 꾸거나 비전 없이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기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꿈을 꾸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죠. 날마다 부르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파이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His Will의 그저 사랑만 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인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디머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끔 통일 전망대를 찾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과 들, 또 강을 건너에서 보이는 저 북한 땅은 지척이지만 너무나도 먼 곳이죠.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그 마을과 사람들,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껏 부를 수도, 또 그곳에 건널 수도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분단의 철조망이 거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그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가족이에요. 저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듯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 돼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통일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해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또 이 진리, 그리고 사랑을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맞물래 귀 기울이며 이불 속에서 또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더 깊은, 더 큰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을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인사드리는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0: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징은 국가가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농장 등을 소유하고 국가가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만 배치되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식량과 생필품은 국가가 배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사기업 활동은 공식적으로 제한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1990년대 이후 동구권 공산주의 체계, 특별히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실행했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이 배급 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은 1994년부터 97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명 고난의 행근이라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직업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유 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기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성실히 노력만 한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을 스스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집단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군량미로 실어가고, 농장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하루 식량도 사기 어려운 비극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개인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을 철저히 제한하고 국가가 원하는 직장에 배치하여서 합리적이고 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땅에서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먹고 살 만한 또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보상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들을 선택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내 땅도 내가 돈이 있으면 스스로 살수 있고 국가가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라는 권력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직업까지도 배치해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표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당사자 대화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영구적으로 고착이 됐고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증강을 중단시키고 싶어합니다. 작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핵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도 진행 중이죠.
0: 네.
2: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2: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자, 김여정 부장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언급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0: 네.
2: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7월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0: 네.
2: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 규정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북한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또 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네.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요.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자 협의체입니다.
0: 예.
2: 이 포럼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포럼에서 25일 의장 성명을 냈는데요.
0: 예.
2: 2년 연속으로 북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사자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럼에 불참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올해도 포럼에 참여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0: 예.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2: 단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준 접근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0: 네.
2: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0: 예.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또 상응전의 조치를 맞바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몇 번 있었죠. 예를 들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뭐 일본이 중유,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0: 예.
2: 또 2007년 6자회담에서는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신고, 검증 단계에 맞춰서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0: 예, 이런 선례가 있지만 그때와 또 지금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2: 예, 사실 그때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0: 예.
2: 그때와 지금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0: 예.
2: 북한의 핵 활동이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서 우라늄 농축시설과 또 미신고 시설 등으로 확대된 만큼 어떤 시설과 핵 물질 활동을 동결 대상으로 삼을지 복잡한 논의가

0: 필요하고요.
1: 예.
0: 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와 현장 검증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운반 수단 미사일 발사 능력이 그 완성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장 단계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서 비핵화로 되돌리는

0: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에 핵 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단계별로 해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요.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재래식 무기 수준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핵을 내려놓고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비핵화 주장은 반통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보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1: 네.
0: 핵을 머리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북한의 안보에는 공감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 남한에 대한 핵 위협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반대로 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주장은 남한의 입장에 공감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유지한다면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네.
0: 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한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하는 압박 정책과 경제 원조라는 당근 정책 이 두 가지를 북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30년 동안. 그 이유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의 논리로 혹은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다루려 하지 말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또 남한 경제와 공동 기반을 갖게 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남북한 또 북미 간의 경제적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북핵에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 경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예, 경제적인 이해를 먼저 공유하도록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0: 예.
1: 제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었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은 완성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국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30여 년 동안 힘이라는 압박과 경제라는 당근의 논리로 북한을 다루었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겠다고 서로 지지하겠다고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라면 자존심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꼭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3일 동안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대화에 나섰지만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가 미국 빅테크와 초대형 협력에 나서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하면서 K-푸드의 세계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생태 자연유산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며 국가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박기철 전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년 만에 우승하며 한국 선수들이 최근 LPGA 투어 세계 대회를 연속 석권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이어진 군사 충돌을 멈추고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장병 4명이 숨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공습을 보류했고 이란도 미국의 공격이 중단되자 보복 작전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과 항행 문제를 놓고 오만의 중재 아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란 역시 미국의 공습 중단이 전술적 판단일 뿐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소강 국면이 휴전이나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에 나서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메모리와 첨단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오픈 AI와도 AI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과 AI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개발과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에도 개방할 계획이며 네이버도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과 인허가 절차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이지침에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되며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는 올해 발표한 2025에서 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에서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의 학교 급식과 공공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김치의 영양적 가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마트와 대형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억 6,44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대상국도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현지 생산과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텔과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김치 판매에 나서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 확산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가 세계 시장에서 대표적인 K푸드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기존의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으로 확대됐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멸종위기 철새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는 2021년 첫 세계유산 등재 당시 권고됐던 추가 보호지역 확대를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실히 이행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등재를 통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를 전면 재심사하며 국가에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사실상 모두 회수하고 계약 조건과 국가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업체의 수익 구조까지 분석해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계약만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등에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는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노동력 공급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사업장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계약을 중앙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국가가 확보하는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국가 납부금과 각종 운영비 등이 우선 공제되는 구조인 만큼 해외 노동자 개인의 실제 임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번째입니다.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전역에서 반부패 검열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 비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박희철 사건과 관련해 간부 10여 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검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부 몇 명을 처벌한다고 사회가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 많고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희철의 자택에서 거액의 외화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한 간부들이 있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박희철 일당이 별도의 세력을 만들려 했다는 이야기를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러한 소문 자체가 주민들을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썰이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양한 추측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10년 만에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지은은 최종 라운드에서 악천 후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해 김아림을 두 타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6년 첫 우승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정상에 오른 신지은은 경기 초반 흔들리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후반 들어 침착하게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확정하며 긴 기다림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신지은은 끝까지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우승은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유엘안의 메이저 대회 2연승에 이어 최근 LPGA 투어 3개 대회를 연속 우승했고 올 시즌에는 모두 6승을 합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

승재는 오는 30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을 앞두고 한국 여자 골프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전망됩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3도, 인천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6도, 대전 25도,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 35도, 대전과 세종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가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2도, 이어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0: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신의주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1도, 진남포 29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사리원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32도, 개성과 신계 31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과 신계 2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오전에 한때, 청진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산과 운기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운기 22도, 예산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예산 30도, 청진 27도, 운기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동해 중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들, 또 청취 소감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나눠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한 마을에는 해발 4천여 미터의 높이에 있어서 근처에 수원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늘 물 때문에 고생이었죠. 빗물을 받아서 생활해야 했고 또 이마저도 떨어지면 걸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옆마을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옆마을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방법이 없었죠. 더 먼 길을 걸어가든지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서 고여있는 물을 퍼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이 마을의 대표로 선출된 20대의 한 대표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수로를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날부터 이 대표는 매일같이 수로를 파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기술은 공사가 막힐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 배웠고요. 그렇게 세 개의 산을 넘고 절벽을 가로지르는 10km의 수로가 40년 만에 완성되었죠. 환갑이 지나서야 완성된 수로를 보게 됐지만 이 대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에 늦은 때란 없다라는 말도 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빠른 때가 바로 오늘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무궁한 가능성이 넘치는 날이 바로 내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소명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샬롬 노래 선교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의 첫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기도하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써 너희 속사람

마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시험과 상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라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주면은 다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구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중국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친구를 통해서 성경책을 접하고 한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손전화, 휴대폰으로 예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한 지 1년 시간 동안에도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네.
0: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는 그 중국을 떠나서 이 한국에 올 때 그 산을 넘어 이렇게 산을 한 7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 높은 산을. 그런 높은 산을 걸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 갖고 진짜 그 산옥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 갖고 그 비가 와 갖고 또 막 이 땅이 그 질적거리고

0: 돌이 있고, 아, 그리고 막 내리막이 너무 급하고, 나무들이 너무나도 우거지고 이러니까, 그 길을 걷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다고 올라가다가, 아, 난 여기서 주저앉아서, 차라리 내 여기 주저앉아서 차라리 이 자리에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차라리 편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이 나이퉁디에서. 아, 그래서 그때가 제가 진짜 혈압이 다 떨어지고 눈앞이 다 빙빙 돌고 진짜 그러니까 3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물도
1: 네.
0: 바로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걸 때나가 두 다리가 다 후두두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다리가 옮겨앉는 거예요. 한 다리 한 다리 옮기는 게가 옮겨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앉을 때 갑자기 머리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나의 둥띠에서였어요. 그래서 그 서울로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둥띠에서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서글로 나의 둥지에서 나의 둥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을 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이제 그 태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그 감옥 생활을 걸치면서 대한민국이 들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전 항상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있고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밀어준 하나님.
1: 네.
0: 예, 내가 길을 잘못 갈까 봐 나를 인도해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나의 길동무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요.
1: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0: 네.
1: 아버지.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 특별히 고향 함경도 분들이나 아니면 계셨던 중국 곳곳에서 혹시나 주파수를 맞추다가 들으시는 분들이나 러시아, 또 다양한 곳에서 듣고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까지 아직은 약간 물음표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신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0: 아, 저도 북한에 저희 황북도가 고향이고 북한에
1: 네.
0: 저희 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들은 이미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전 항상 기도를 해요. 북한에 만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통일이 된다면 예, 제가 바라는 그 통일이 된다면
1: 네.
0: 그 통일날 그 우리가 고향 땅이니까 나 저희 소원이 있어요. 한나산부터 우리 한북도까지 한북도가 제일 끝이니까
1: 네.
0: 한북도 저희 고향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갖고 우리 그 하나로 드림꾼 교회를 세워갖고 곳곳마다 우리 저희 고향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 아직도 까막눈이 돼서 험해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을
1: 네.
0: 듣고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아 우리 이 북한에는 그 김일성의 우상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우상주의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북한 땅에도 우리 온 열방 땅에 다 퍼져서 진짜 우리 까막눈이 돼서 험해는 우리 북한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잘 살고 통일 하나의 나라가 돼서 이 세상에서 부름 없이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저희 죄가 없는 우리 자식들 죄가 없는 우리 형제들도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1: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 선생님 앞에, 김영자 자매님 앞에 그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0: 이때까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아 이제부터라도 눈을 뜨고 이 세상은 다만 이런 어두운 암흑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세상도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천국에도 갈수 있고 천국을
1: 아멘.
0: 바라보며 그 길에는 진짜 하나님이 천국 나라는 꽃피는

0: 나라고 진짜 행복한 나라.
1: 아멘.
0: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지옥에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 나라를 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1: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히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0: 맞아요.
1: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꼭 남고와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극동방송을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 저도 함께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정착 이제 1년차에 막 접어드셨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선택의 기로가 또 있으셨고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했고요. 오늘의 안녕하세요라는 이 시간 함경북도에서 온 김영자 자매의 나눔 그 나눔 가운데 있었던 간증의 찬송이었죠. 나의 등 뒤에서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0.

1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사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뽑아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시편 3편 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센스를 갖도록 서로 돌보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돌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불과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특히 정글 같은 세상, 처절하게 살다가 쉼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경적으로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옆에 계신 그분들을 얼마나 공격해 됩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기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중립지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돌보든지 아니면 마귀가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다시 말합니다,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죽정이 같은 신앙인들은 간교하고 교활한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하고 있음을 은근슬쩍 외면하면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미지근하면 더 이상 긍휼도 자비도 없고 그냥 토해내버리십니다. 그런 심령이 한 심령도 없도록 나 자신을 돌볼 뿐더러 서로를 돌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이 무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돌봄은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은 내가 돌봐줄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봄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저건 엄밀히 말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나소사대의 조한 트론트 교수의 그 견해를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보려고 하면요, 철제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돌보려고 하는 상대방의 입장 처지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뭐 도와주고 말지 뭐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향락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향락주의자들이 지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은 내가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답할 의무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돌봄 두 번째가 됩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돌보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돌보고 지혜롭게 보듬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갖고 있어야 역량이라고, 역량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돌보아 주려고 하면 상대방에 나는 돌봐주려고 했지만 아차하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도움받고 모멸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반응까지 봐가면서 돌봐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이에요. 저 네 가지 갖춰서 돌봐주면 상대방 기뻐하겠지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신앙 생활이어야지 사람의 기쁨을 위한 교회 생활이라면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조직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선언했고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예수 종이 아니고 그저 세상 종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세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좀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좀 결정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효도해야 돼요? 내 기분 따라 효도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요? 부모님 입장에 서서 효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부모 생각하는 자식들은요, 아무리 할 말 있고 명분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시는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어떤 명분으로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요, 목사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보다도 더 못된 나쁜 자식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식. 왜? 예서는요, 창세기 27장을 가면 자기의 축복권 빼앗아간 야곱이 미웠어요. 미웠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동생 야곱 죽이는 것을 미루고 맙니다. 적어도 그렇게 문제 많은 예서도요,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진실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투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명분으로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돌보는

섬김 배려 정신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 주시고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존재 이유와 목적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말이고,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침노함으로 황무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열매 맺는 것을 나만 맺지 말고 상대방도 맺도록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막 자기 일을 돌보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피날레에 가면 그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야, 다윗 집안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너무 다윗 가려놓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야밤 도망가잖아요. 도주하잖아요. 그 야곱의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왜 왕이었던 야곱의, 참 다윗의 머리가 산발이었는 줄 아세요? 그때 동신 이발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머리가 그대로 치렁치렁 늘어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게 저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세보고 세보고 세봐도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대적이 저렇게 많은데도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미혹된 겁니다. 믿음은 뭐냐? 현실을 마냥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현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오죽이나 상황이 안 좋았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막 비아냥거립니다. 아이고, 더운 날 통신교회 가고 그러더니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때 저래.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할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셀라, 숨고르게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증거해요. 할 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공격하는 현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대적의 공격 막을 수 없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센스를 가진 사람은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좋아져야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이 거룩한 센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도요, 남들이 비판하려고 그러면 비판 소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압살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본인 도망가는 처지고 왕가는 등에 칼 꽂은 이미 자식이 차지하고 있고 몰골이 형편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런데도 애시당초 나에게 영광은 왕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영광이었으니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전쟁할 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합니다. 전쟁하다가 치면 패장한 사람

사람이 폐장 장수가 적국 왕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 유산 때문에 막 등에 칼 꽂으려고 달려드는 자식이 있으니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어요. 창피한 겁니다.

내가 다운당했지만 일어나 상대방을 KO시키도록 승리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니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경제적인 대적이건 건강을 공격하는 대적이건 이런저런 대적에게 포위당한 분이 있습니까? 해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게 있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센스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룩한 센스를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과 함께 더욱 신뢰받는 후반부 인생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나아가는 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방패요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저게 아멘 하기는 쉬운데 분석해보면 상황으로 보면 조금 좀 그래요. 아니 본인은 지금 야곱 도망가는 처지고 그런데 기도하는 처지인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죠.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벌써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래를 앞당겨서 선언해 버린 겁니다. 소위 미래를 앞당겨서 선언하는 미래의 애헌용으로 지금 저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잠잘 때는 하나님 미국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잠자려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연이어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압살롬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 나는 뭐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어거스틴은요 이 시편 말씀 중에 특히 이 시편 3편에서는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그걸 참으로 좋아했대요. 진실로 여러분 믿음은 난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난관이 있어도 적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로 온 평안이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질문 하시네. 맞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 조금 안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안하다가도 일주 시작하면 또 갑자기 다 잃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있다고 너무 함부로 보지 마세요. 아이 베드로 같은 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뭐 교회를 세우겠다고 엄청난 축복의 선언하시더니 몇 조금 지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듣잖아요. 이게 인간 실존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도 몇 조금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떡하냐?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러기 때문에

0: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게 거룩한 센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 요청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조금 전만 해도 아 영광이시여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오 응답하시도다 그래놓고 몇 조금만 가서 갑자기 또 다급하게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래, 본래 신앙생활은요 논리로 안 통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성격이 좀 아주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아,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이 안 가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심성 계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은총 확신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합니까? 신앙생활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그랬어도 조금 있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뭐 딴 생각 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센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에 공동체 지체의식을 강조하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공동체 생각하고 주의 백성 돌보는 것까지 나아갔으니, 이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도 다윗처럼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좀 계속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나부터 돌봐야겠죠. 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별은 형편없지만 믿음으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리하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제는 나만 말고 각각 형제 자매들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시편 3편 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거룩한 센스를 갖도록 서로 돌보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 목포, 여수, 부산, 제주가 26도, 평양과 신의주, 대전, 대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함흥이 23도, 청진이 22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가 38도, 함흥과 강릉, 부산, 여수가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춘천과 서울이 33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2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강계가 31도, 해산이 30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머무는 발걸음마다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아침 예배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노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고 이 아침 힘찬 걸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좌표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0: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에스겔 33장부터는 그동안 에스겔에서의 이 심판의 말씀의 기조가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에돔을 비롯해서 애굽까지 멸망을 열방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신 후에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 이들이 이제 다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끝장내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 징계는 우리로 우리가 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죠. 행동 하나 바꾸는 것도 일상 가운데 내게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단단하게 혼이 나거나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이 생활이 바뀌지 않을 때 부모님이 아주 화를 내고 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그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한번 혼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대놓고 혼나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움찔움찔하다가 나중에는 아이 또 왔네. 또 왔네. 아유 듣기 싫어. 그러다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매질을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통하지 않자 이제 아주 초강수를 두시는데 그 뭐냐? 유다 멸망입니다. 전부 포로로 끌려가죠. 한 번도 끌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물러 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망할 리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망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거기서 아주 된통 당하다가 끝나라가 아니라 정신 차렸니? 그러면 내가 새로운 소망을 줄게. 이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소망이 필요합니다. 잘한 경우에는 더 잘 될 것을 바라며 가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된통 혼나고 맞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항상 극단적인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정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암울한 생각과 이제 절망과 어둠을 상상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 포로 가운데 또 된통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상황도 아주 이렇게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33장부터 펼쳐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부정적인 상상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게 하죠. 이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 구약학자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은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모두가 안 되고 모두가 부정적일 때 하나님의 소망을 그곳에 선포하면서 메마른 광야에 이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상상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소망을 주는 것.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키우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을 따라 상상을 해야죠.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 만화 영화 같은 상상을 하게 되고요. 로맨스를 많이 보시면 로맨스 같은 상상력을 하시고요. 맨날 공포 영화만 보시면 맨날 공포 영화 같은 상상력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부정적인 암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새롭게 하죠.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 상상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여기서는 에스겔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을 향하여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죠. 자, 이제 이 에스겔의 사명은 민족을 향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사명이 됩니다. 자,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 칼이 임해서 망하게 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한 일꾼을 세워서 야, 너희들 이제 이곳 망해. 대적의 칼이 임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해서 경고를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망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 피값, 생명의 값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자, 여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피를 짐승의 고기와 함께 피째 먹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다. 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멀뚱멀뚱하니 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할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거든.

말씀의 일꾼된 예언자가 이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이 아우 저쪽에 있는 성읍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내가 한마디 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우 저 얄미운 놈들은 그냥 망해야 돼. 내가 왜 쟤네들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 너같이 악하고 한심한 인간은 그냥 망해라.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낫지. 요런 마음 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못된 인간들, 그냥 너는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라. 너는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다 하고 입을 콱 다무는. 그 교회 가서 뭘 믿어요? 알 거 없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 괘씸하고 얄미워서 뭐, 상관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 그냥 너 술 마시던 대로 그냥 마시고 너 망하던 대로 망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칼이 이맘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러다가 진짜 망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그는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워낙 괘씸해서 너는 지옥에 가라. 내 천국에서 너를 볼 자신이 없다. 천국에서도 너 보면 싸울 것 같다. 천국에서도 너 보면 욕 나올 것 같다. 이러고서는 탁 입을 닫으면 그 피값이 누구한테 간다? 파수꾼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유다, 고약한 유다 백성들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경고해라, 경고해라. 그래서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렇게 경고해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안 그러면은 너 천국 못 가.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그런데 아치, 네 좋은 대로 너만 그냥 가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가다가 정말 죽고 지옥 갔다. 그러면 책임은 나에게 없다는 거. 나랑 상관없어. 그냥 자기 죄로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심판이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9절에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서는 지옥 가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너에게서 찾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눈 구틀 새 없이 바쁘셨고 정말 지칠 정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끝나고 저 마을 끝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밤이 새도록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수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까지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는 뭐냐? 안 들으면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지만 듣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으니 와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0: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초대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다고요? 깨끗하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거죠. 만약에 전하지 않고 떠났으면 나중에 너희들을 향한 피값이 누구에게 있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괜찮겠지가 아니라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도 제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데 우리 선생님도 꼭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되게 주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면서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책임이죠. 그러나 내게 아직 말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균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전에 한 분이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기관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올 때 보면 평균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권면에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해서 아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도망가고 아 뭐라 그러는 거야. 또 피하고 한 4번 5번 하면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7번 8번 하다가 아유 그래 일단 한번 가보기는 하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보통 거절감 때문에 또 오늘 현대인들이 자존감이 낮죠. 아 말하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뭐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금 유다 땅은 황폐해졌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포로로 지금 끌려왔는데 무슨 성전이 회복되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하는 저를 가만두지 말고 돌로 쳐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값을 내가 찾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때를 얻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지혜도 없고 말주변도 없죠.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은 안 돌아오고 전혀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민족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사명을 확인시키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선포했던 열방의 심판을 향한 메시지 대신 자기 백성 유다 민족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그 경고가 담긴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화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겠거니와 만약 에스겔이 이를 듣고도 전하지 않아서 당하는 화라면 하나님은 그 잘못을 예언자 에스겔에게서도 찾으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도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죠. 내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7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장 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해 주십시오.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치니 윤재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을 분별하고 선택하길 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레옹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실수보다 변명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0: 쉽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친구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말합니다. 어른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변명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습관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변명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놀랍게도 아담의 변명은 하와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책임에서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변명할까요? 변명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체면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이유를 만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그럴듯한 변명을 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변명으로 죄가 없어졌습니까? 하와의 설명으로 결과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은 바꾸지 못합니다. 회복은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고 인정할 때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한마디가 다윗을 회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불순종을 지적하자 그의 백성을 핑계대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끝까지 책임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사울은 변명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변명보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가난을 변명하지 않았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변명은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만들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자신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가장 빠르게 변화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바빠서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환경 때문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명 잘하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셨습니다. 변명은 책임을 밖으로 밀어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입술보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이겼고요. 승리의 편에 서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고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죠. 왜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죄의 출발이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성공이 있는 곳,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집시였다가 목회자가 된 부흥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심이 생긴 한 남자가 부흥의 중간에 들어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다 지키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일푼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부흥사는 이 남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성공의 비결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계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잡지 주님의 검의 편집자인 존 라이스 목사님이 들려준 예화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성공을 바라고 이루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원희 씨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연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을 지키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세 가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마다 요 세 개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요.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마 양쪽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자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거기서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7일을 쉬어서 7주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50주일째지요. 50날째인데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 되는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는 77절이라고 그러고 근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베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객, 노예, 가족, 레위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걸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둠이니라.

어두워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대설교가 찰스 스퍼진은 매일 아래에 같은 태도로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뽑아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확된 과일, 밀, 보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7일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첫째 대목이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 예물이 없는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치는 예물의 뜻이 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질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래요. 난 복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맨날 불만과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는 찬송. 그래서 와, 무슨 복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안 오고 작은아마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나. 신명기 28장에 쭉 나옵니다. 세계에 뛰어난 복을 받지.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복을 받는다 그랬어. 누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영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은 역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보면 첫째,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렛 대왕이 통치기간에 영국은 미개하고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은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둘째로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사벳 여왕 1세로 말미암아 미국의 통치기간 중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엘리사벳 여왕 1세가 성경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그럼으로써 영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졌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재하여 하루 종일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통치를 했던 까닭으로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덮은 사람에게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성경 한 권 선사하면서 이거 가져가서 장신 백성들하고 읽고 축복받으라고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민족,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인디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종교 탄압 때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추춧돌을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헌법이 제정된 거지요. Constitution. 참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과 독립운동으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지. 그 다음에 불란서하고도 싸웠지요.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싸웠지요. 그래가지고 13주에서 48주로, 지금은 50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우지좌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세우신 거예요. 사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 주셨고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 하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꽂아 헌금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런 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만 드리면 돼.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쌀이 10가마가 생산됐으면 9가마는 내가 먹고 1가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쌀이 뭐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끈이도 못 그리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은 나라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래서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바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구마 10개가 있다. 네가 9개 먹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 어떤 시각 장애인이 평생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신 유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갖다 드리면 아들아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순간 그 안 못 보는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 10조 11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얼뜻 들어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을 꼭꼭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11조. 어머니는 묵묵히 11조를 떼어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11조나 헌금은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다고는 믿음의 증표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이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나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봤어요. 장마의 계절이죠. 태풍의 계절이고 삼복더위의 계절이고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이고 의욕이 없는 계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 객들, 노비,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지키라고 그랬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살다가 보면 가장이 일터를 잊어버리고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한적한 곳에 네 식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누가 조금만 챙겨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알아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식구가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 역경 중에도 즐거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나 그런 때도 기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9절에 내게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즙들의 세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지고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0: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적어도 고통의 시기, 그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1874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생후에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6주밖에 안 됐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원한 목수자 기업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담아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00곡을 남겨놨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의학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수많은 찬송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반겨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있었으면 나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고 어느 날 한 부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 회사나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찬송을 불렀지요.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참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3절의 고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표현됐는데요.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신다라는 이 표현이 참 얼마나 놀랍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극동방송 들으면서도. 근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거룩한 왕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장소가 어디든 오늘 아침 출근길 차 안이든 주방이든 혹 병원 침상이든 그곳은 바로 찬송이 있는 곳,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한 찬송을 부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지금 연습하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전국의 지사에서 최선을 다해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들입니다. 이 700여 명의 합창 단원들이 지금 열정을 다해서 함께 연습하고 있는데 이 700명의 순전한 입술의 고백, 이 찬송의 고백, 그 고백 속에 그 왕좌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놀라운 임재의 찬양들이 이번 8월 13일과 14일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아침 생방송에서 있었던 간증 들으셨죠? 4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갔는데 글쎄 하나님께 속상해하면서 막 원망하고 좀 절망이 될 때 그때 우연히 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회복이 돼서 그 주에 교회를 나가셨다고 하는 간증. 어제 저는 그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어린이 합창 단원들의 이 연습 가운데 이렇게 작은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란 찬양.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오늘 아이자야 61 워십 밴드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거룩, 거룩, 거룩.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께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들의 이 아침의 고백을 저는 들으실 줄 믿고요. 여러분의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이 일상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송이 전해질 때 수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고 가슴 속에 답답함이 뻥 뚫리는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참 많은 때를 묻히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하긴 하지만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처럼 이렇게 좀 빠져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순수한 감격이 있기보다는 습관처럼 형식된 뭐 기도와 찬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찬송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하는 작은 찬송 한 구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더 이렇게 찬송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많이 알려주시고,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데요. 아주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 시간, 그리고 지금 느낌 아마 오신 분들은 금방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8월 13일과 14일, 13일 목요일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14일 금요일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금 또 여름 휴가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여수로 오세요, 익산으로 오세요, 오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전북극동방송, 전남동북극동방송 두 분의 지사장님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특별한 모닝인터뷰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후에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찬양은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 메들리예요. 우리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연합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찬양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두 글자로 함께 하시거나, 지금 유튜브상에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거든요. 윤경자님, 김청심님, 이미와 서정이, 엄양숙, 추승철, 박숙희, 랄랄라 6584님 외에도 주님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찬양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도

0: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매주 수요일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아, 그럼요. 너무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이 메들리 작년에 있었던 네. 이 찬양이거든요.
1: 네.
0: 이게 또 이게 영상으로
1: 장관이더라고요.
0: 보니까.
1: 영상으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0: 이야, 지금 우리 백은주님도 네. 감동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아멘, 아멘.
0: 정말 네. 야,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공연이 정교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죠?
1: 맞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보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또 댓글.

0: 댓글도 달렸는데요. 진짜 보물이에요.
1: 좋습니다, 여러분. 네. 아, BTS보다 저는 어린이 합창단이 좋다.
0: 아, 맞습니다.
1: 합창단 가족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며 네.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먼저는 함께 지금부터 볼 영상이 또 있고
0: 네, 맞아요.
1: 나눌 은혜가 있는데요.
0: 네.
1: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죠?
0: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영상들도 저희가 준비 많이 해뒀으니까요.
1: 예.
0: 여러분들 보라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우리 조재희님도 네. 잘 들어오셨고요.
0: 잘 들어오셨습니다.
1: 그리고 아이디 세마포 8158님도
0: 네.
1: 혜성교회 전권사님 어저께 참여하셨던
0: 맞아요.
1: 와, 우리 권사님 이렇게 네. 또 아이디로 들어오셨고 윤효승님도 한보충님도 그리고 김정란 이사야리 김덕호님도
0: 네.
1: 저 나라사랑 축제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0: 네.
1: 이렇게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정말 지금 2026 나라사랑 축제 수현 PD님
0: 네.
1: 지금 언제 진행되는 거죠?
0: 지금 8월 13일과
1: 그렇죠.
0: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 맞습니다.
0: 일단 13일은 여수에서 14일은 전북 익산에서 열립니다.
1: 맞습니다.
0: 너무 기대돼요.
1: 기대가 되고요.
0: 네.
1: 오늘 그래도 여기서 두 분의 지금 지사장님을 저희가 잠시 후 연결할 건데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최 PD님, 지금 각 지사가 이제 전국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하고 이제 준비하는
0: 네.
1: 여수, 그러니까 전남 동부극동방송.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익산 전북극동방송 우리 직원들 지금 더 특심을 다해서 지금 열심을
0: 그래요.
1: 다하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우리 지사장님들 한번 오늘 연결해 보면 좋겠거든요.
0: 너무 좋아요.
1: 자, 오늘 네. 먼저 네. 지사장님을 먼저 연결해 볼게.
0: 아,
1: 그리고
0: 좋습니다.
1: 중간에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먼저는 전북 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 그리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우리 동시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박수. 야, 오늘 동시 연결을 했습니다.
0: 네.
1: 아,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0: 이런
1: 특별히.
0: 앵글은 처음이에요.
1: 처음 앵글입니다. 오늘 네 명이 지금 등장을 해서 저희가 함께 하는데 우리 이선아님 TV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더니 참 좋네요 하셨는데요.
0: 와, 네.
1: 먼저 우리 전북 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번 응원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 생방송에 이렇게 우리 전북 지사장에 이렇게 함께 연결되고 또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익산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 축제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좋습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3: 네, 방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출근 대표 프로그램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출연시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와,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0: 네.
1: 이 또 뭐 전국에 많은 지사님들 계신데 이 또 두 분을 보면은 더 요즘에 진짜 정말 제 안마해 드리고 싶고
0: 워낙 지금 고생이 많으셔서
1: 네, 뭔가 네. 지금 더 제가 이렇게 특별을 막 커피를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은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8월 이제 14일이란 말이에요.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 네. 8월 14일 날 저녁 7시 반에 익산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익산에는 오랜 시간 지역의 그 신앙과 역사를 함께 지켜온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1: 예.
2: 남든교회나 대장교회나 고연교회, 재석교회, 이런 교회들이 3.1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들이 많은 역사와 유래가 깊은 교회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개최되게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욱 익산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좋습니다. 우리 국제사장님이요?
3: 네, 저희 방송사는

0: 요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 올해로 개국 11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 뜻깊은 해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합창단 함께 이처럼 감동적이고 웅장한 나라사랑 축제를 요수에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사의 큰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하지만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이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품게 되는 것인데요.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찬양 그 어떤 말보다 큰 감동을 전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이제 8월에 우리가 이제 공연이 있고 이 축제가 있는데.
2: 네.
1: 7월 달에 오.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의 수현 PD님
2: 네.
1: 함께 모였잖아요.
2: 맞습니다. 7월에 우리 천안에서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제주를 제외하고
1: 예.
2: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아,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좀 영상으로 담았다고 들었는데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우리 국제사장님 한웅근 이사장님도 오셔서 아주 정말 우리 탁 아이들을 또 지도하고 했는데 그날 우리 자모님들 선생님들 탁 함께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2: 네.
1: 그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2: 그러니까요.
1: 700명이 모여서 연습을 하나?
2: 딱딱 맞나?
1: 야, 네. 지금 아주 짧은 영상인데
2: 네.
1: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오셔야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이거는 그냥 목소리 듣는 것보다 꼭 보시면 좋겠고 그럼
2: 맞습니다.
1: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영상 참여 가능할까요?
2: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좋아요. 우리 정상호 장모님 잘 들어오셨고요. 인천 성남동의 빛과 진리교회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리뷰관님도 좋습니다.
2: 네.
1: 자, 지금 5초 뒤에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와서 보셔요. 5, 4, 3, 2, 1.

0: 끝까지 연습을 합니다. 스태프들하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시간이에요. 와, 이렇게 뛰면서 찬양합니다.
1: 열정이 느껴지네요.

0: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 네. 와. 아, 너무 감동 영상이에요.
0: 야,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
2: 네.
0: 그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

0: 준비할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1: 아, 정말 저는 처음 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2: 네.
1: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진지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 익산에 와서

0: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2: 우리 국제사장님은요?
3: 네, 저 또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 어린이합창단 순회를 함께 했는데요.
1: 네.
3: 그 어린이합창단 순회를 가면 다들 우리 집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어린이합창단의 열정이 있어요.
1: 맞아요.
3: 그 무대를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찬양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은 우리 지사장님들과 우리 직원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합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모아서 이번에 여수와 익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텐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2: 좋습니다. 수현 PD님,
1: 네.
2: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인터뷰한 여러 목적 중에 하나 큰 목적이요.
1: 네.
2: 지금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2: 우리 이쯤 익산과 또 여수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가를?
1: 아, 가야죠. 여수 익산 또 너무 좋은
2: 우리 수현 PD님은 이번 네.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갑니까?
1: 저요.
2: 네.
1: 여수로 가야죠.
2: 여수.
1: 아, 익산으로
3: 가야죠.
1: 아, 죄송합니다. 아, 왜냐면 13일에 이제 여기.
2: 네.
1: 13일에 가려고.
2: 지금
1: 아, 죄송합니다.
2: 전북 국동만 지사장이 살짝 지금.
1: 아, 죄송합니다. 네. 여수 갔다가 익산 가겠습니다.
2: 네, 지금 두 곳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1: 네.
2: 됩니다.
1: 네. 네.
2: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1: 네.
2: 지금은요. 그래서 아, 지금 이 방송을 또 전국에서 방송 듣고 계신데 이 여름에 휴가의 기간에 정말 각 지역 한번 또 자랑돼 주시고 이 시즌에 이 지역에 또 나라사랑 축제까지 보시면 너무 좋겠다. 먼저
1: 맞아요.
2: 우리 전북극동방송 우리 한지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0: 네. 익산에 있는 이 전북극동방송은요. 인근에 전주와 또 군산이 가깝게 있거든요.
1: 오, 맞습니다.
0: 20분, 30분 거리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군산에는 정말 빵, 과자, 음식,
1: 네.
0: 바다, 뭐 가릴 것 없이 만난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2: 이야.
0: 그리고 또 전라도의 음식을 또 자랑하는 고풍의 도시, 또 전주 있잖아요.
1: 예.
0: 전주, 또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전주 음식, 뭐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익산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익산으로 휴가를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1: 좋습니다.
2: 전북 익산에서
1: 네.
2: 익산 실내체육관입니다.
1: 네.
2: 8월 14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1: 맞습니다.
2: 자 이번에는 여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3: 네. 네, 방송관 여러분 올여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행지는 바로 여수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수시에서 세계선 박람회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해인데요.
1: 네.
3: 전국의 13개 지사에서 모인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나라축제에 꼭 참여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1: 뭔가요?
3: 아이들이 고향역에서 출발해 남행열차를 타고 여수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펼쳐냈는데요. 여수에 도착한 아이들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은 섬섬 여수와 대한민국 대표 미항인 여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이어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과 믿음을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여수에서 가족과 함께 은혜와 감동을 누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 국제사장님이
1: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2: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네.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지금 이 아침에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2: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1: 네.
2: 그리고 단 하나의 대형 집회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정말 이 안전관리도 너무 중요하고
1: 맞습니다.
2: 오고 가는 길도 중요하고
1: 네.
2: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우리 지사장님들께서 기도 요청,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고요.
1: 네.
2: 먼저 우리 국광표 지사장님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실까요?
3: 네. 행사가 이제 15일 남았는데요. 그 행사 준비하는 기간 준비는 물론 안전과 날씨 그리고 모든 출연진 참석하실 시민들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매일 영광이 되도록 매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좋아요. 우리 한지 사장님.
0: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더 전지사에서 중앙사를 비롯한 많은 운영위원분

0: 들이 참여하시게 될 터인데요. 오고 가는 걸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라기는 또 무엇보다도 시설이 대형 행사이다 보니까 안전과 또 건강, 또 뜨거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에서 진행되는 이 두 차례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2: 네.
1: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지사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지금 많은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우리 또 부모님들,
2: 네.
1: 선생님들, 또 우리 직원들 정말 함께 노력해서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2: 맞습니다.
1: 오늘 마무리로 우리 학생들의 이 찬양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기 전에 우리 한홍근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응원의 기도 오늘 함께 또 방송 가족들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 하는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네. 좋겠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수와 익산에서 2026년 나라사랑축제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침체된 이 호남 지역에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1: 아버지.
0: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전국에서 아멘. 또한 오고 가시는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우리 모든 우리 합창 단원들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운행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역에 기반을 두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때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극동방송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1: 아버지.
0: 함께 합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직원들 지치지 않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오늘 두 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사에서 참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동부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전북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영상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기도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 진짜 저 타지에 있는데 이번 여름 휴가를 전북 익산이든 아니면 여수든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혹시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응원의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 와,
1: 지금
2: 네.
1: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수현 PD님.
1: 네.
0: 와, 지금 사연들이요.
1: 네.
0: 오는데요.
1: 오고 있습니다.
0: 저희 다섯 분 한번 선정해 볼까요?
1: 좋습니다.
0: 한번 지금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야, 정말 타지에 계시는데 내가 여수 아니면 익산으로 이번 휴가 기간에 꼭 가겠다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1: 네.
0: 저는 먼저 유튜브 댓글로 아이디 이상일 한번 메모해 주세요.
1: 이상일님.
0: 이분은요. 네. 이번 8월 11일, 12일까지가 여수 여행 기간이래요.
1: 우와.
0: 네. 하루 더 있겠대요.
1: 우와.
0: 진짜 그렇게 왔어요.
1: 네.
0: 있으셔야 됩니다.
1: 좋습니다.
0: 이상일님.
1: 네.
0: 여수에서 이상일님. 하루 더 머물며 나라사랑 축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 좋습니다.
0: 우리 한 분 더 선정해 주겠습니다.
1: 네. 제가 유튜브에서 최화정님.
0: 최화정님.
1: 저는 예. 여수 익산 모두 참석할 거예요.
0: 두 분 다 가신다고?
1: 해주셨어요.
0: 이야.
1: 저보다 나으시네요.
0: 할렐루야.
1: 네.
0: 대단한 분이십니다.
1: 네.
0: 대단한 분이세요.
1: 좋아요.
0: 자, 저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1: 네.
0: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쭉 왔는데.
1: 좋습니다.
0: 지금 1671님. 저는 용인에 있습니다.
1: 용인에.
0: 이번 그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맛보려고 꼭 여행 가겠습니다.
1: 우와.
0: 익산으로 가족이 떠납니다.
1: 익산으로.
0: 지금도 설레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축복합니다. 1671님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1: 네.
0: 1671 됐고요.
1: 1671님.
0: 한 번 더요.
1: 오, 한번 쭉 볼게요. 네, 우리 2159님.
0: 2159님.
1: 임산부입니다. 태교로 아이에게 찬양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수로 가요.
0: 여수로 라고. 간다고 임산부가?
1: 야, 가실 수 있어요? 네? 가시는 거죠?
0: 네. 가는 거죠. 네.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네. 타는데.
1: 그럼요.
0: 5010님, 저 익산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 73세, 우리 김성님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1: 네.
0: 일주일에 3일을 투석을 하신대요.
1: 아이고.
0: 그런데.
1: 네.
0: 불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익산으로 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드셨대요.
1: 와.
0: 어머님과 함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5010님 메모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럼 다섯 분 된 건가요?
1: 네, 다섯 분 됐습니다.
0: 좋습니다. 이 다섯 분에게는요 저희가 통닭 상품권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우, 너무 좋네요.
0: 자, 오늘 마지막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1: 네.
0: 수현 PD님 마무리해 주시죠.
1: 네, 여러분 꼭 여수 익산으로 이번 여름휴가 꼭 가시길 바라고요. 여수 가시면 이제 개장

0: 빵이랑 딸기 찹쌀떡 드시면 되고요. 군산 가시면 이제 빵이랑 단팥빵이랑 짬뽕 드시면 됩니다.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 신청합니까? 라는 분이 계세요.
0: 오, 네.
1: 자, 오늘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나라사랑 축제, 그러니까 나라사랑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0: 나라사랑
1: 저희가 안내고 링크 포스터도 있고 오늘 사실은 오프닝에 더 센스 있게 포스터를 다 제가 해놨습니다. 오프닝을 받아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신청하시고 전화 신청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꼭 신청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나라사랑 축제가 그냥 한 번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8월의 뜨거운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0: 김수현이었습니다.
1: 기술의 도움입니다. 우리 윤석주님,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0: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술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말이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먼저 걱정부터 앞설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 계획이 다 틀어졌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도, 하룻밤 사이에 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광야를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도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고,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쳤을 때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만 일어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즐겁고 더 감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측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더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로 같이 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분명히 내 계획대로는 안 돼서 당시에는 매우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었네? 이렇게 깨닫고 또 웃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다 있죠.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왜 이렇게 모든 게 막히는 것만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따라 뭔가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뭔가 안 되기도 하고 괜히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런 소리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게 가더라도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는 날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는 그 돌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계획과 조금 다른 하루가 펼쳐지더라도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더라도요.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대를 걸고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조수아의 선하신 목자 찬양했고요. 또 오신실하신 주 예람워십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 1057번님이요. 퇴직하고 나니까 계획했던 삶과는 많이 다르네요. 처음에는 허무했는데 지금은 교회 봉사도 하고 손주도 돌보며 오히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상 밖의 행복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문자로만 봐도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행복으로 지내려는 모습이 또 멋집니다. 7614번님 병원 예약이 갑자기 미뤄져서 속상했는데 그래서 그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속 고민도 털어놓게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주셨어요. 네, 어쩌면 그 마음의 위로 그게 더 필요했던 날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전에 손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아무 약속도 없었는데 그 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2475번님. 인생은 계획보다 이런 뜻밖의 선물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계획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좋죠, 정말. 뜻밖의 손주가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좋으셨겠어요. 아, 듣기만 해도 좋네요. 5942번님, 오늘도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는데 방송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예비해 두셨을까? 그 기대 하나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모두들 행복하시라고도 축복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기대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꼭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기대감,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 4826번님이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갈렙 이야기를 들었대요.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믿음을 보며 아직도 핑계가 많은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나이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갈렙 형님은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아주 형님이시죠. 정말 그 시대의 태토남이지 않을까. 정말 예. 멋지죠.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밀리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나아갔던 우리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도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내 작은 노래로 영구와를 찬양하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곡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살인, 분노의 불을 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율법에 자 살인하면 뭘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살인하는 것과 노하는 것이 어떤 건 관계죠? 같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칼로 죽이는 죄와 마음에 분노하는 죄를 같은 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분노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장사를 하고 있었어. 짐승을 사고 팔고 근데 명절이 가까워오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사고 팔고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그런 아주 장사를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거기에 있던 상을 막 뒤집어 부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인자하고 온유하고 그렇죠? 사랑이 많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화 안 내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화를 내죠. 그렇죠? 각자 화를 내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를 좀 자주 내고 조금 덜 내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화를 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밖으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화를 어떻게 내냐면 뭐 소리를 지르죠. 또 심지어는 화가 나면 뭘 엎으죠? 네, 밥상을 확 엎어버려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막 화나면 밥상을 팍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막 화가 나면 물건을 막 던지고 물건을 막 부수고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속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죠. 속으로. 이런 사람들은 화를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 말을 안 해요. 심지어는 막 한 달 동안 막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밖으로 표출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화를 내신 분이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화를 낼까요? 저 화내신 모습 안 보셨죠? 저 화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화를 속으로 내는 스타일입니다. 겉으로 잘 표출을 안 해요. 속으로 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분노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모든 분노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보여주시면, 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화, 이 분노, 노라는 단어가 오르기소라는 헬라어예요. 오르기소. 근데 이 오르기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끓는다라는 뜻이에요. 끓는다. 끓는다. 끓인다. 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속의 분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끓이는 거예요. 팔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네. 너무 잘 표현했죠. 네. 분노를 팔팔팔팔 끓이는 거죠. 내 안에. 분을 품고 있다가 그거를 빨리 끄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팔팔팔팔팔 끓입니다. 여러분, 이 팔팔팔 끓이면 어떻게 되죠? 뚜껑이 열려요. 네.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 뚜껑이 열리면 네, 여러분 사람을 죽이까지 해요. 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살인사건들 보세요.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분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모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분노, 분노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 총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학교에서도. 근데 여러분 그 총기 사건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분노예요, 분노. 네. 여러분, 오르기소. 마음의 분을 품고 그 분을 팔팔팔 끓이는 거. 이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을 낼 수 있다고 말해요. 화를 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을 품고 물을 끓이듯이 팔팔팔팔팔 분을 끓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20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분노해요. 우리 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화가 있어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분을 내 안에 계속 품고 있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의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끄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전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그 분노의 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끄라는 거예요. 오르기죠. 분을 팔팔팔팔 끓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분을 품지 않습니다.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분노를 죽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른손 불끈 쥐고, 자, 사람을 죽이지 말고 분노를 죽입시다. 네. 내 안에 분노를 죽여야 돼요. 네. 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뿐만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로도 살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 와!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분노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라면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라가. 네, 아마 생소한 단어이죠. 이 라가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욕이에요.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제가 굳이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골빈 놈, 멍청한 놈, 이런 돌 대가리, 네? 뭐 이 정도 의미예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욕인데, 네, 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시험에 드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마 그 욕을 못하겠고, 대충 이런 뉘앙스의 욕입니다.

소리가 너무나도 세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 아람어 음가 그대로 라가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미련한 놈인데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우자를 향하여서 아이고 이런 왼수! 이거 욕이 아니에요. 욕 아닙니까? 욕이죠.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저 바보 같은 거 저거 누구 닮아서 저래 저거 저 한심한 놈 저런 똥대가리 똥멍청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를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것 외에도 뒤에서 어디서요?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면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사람을 죽여요? 세 사람. 내가 누군가를 욕하잖아요? 그럼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죽일까요? 첫 번째, 그 욕을 하는 그 당사자가 죽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을까요? 욕을 하고 있는 내가 죽어요. 그리고요? 든든 사람이 죽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이에요. 아, 아무개 집사님, 집사님만 알아? 그러면서 막 뭐 아무개 집사님을 막 뭐예요? 뒤에서 뭐 씹는 거죠. 막 그러면은 그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집사님만 알아야 돼? 꼭 집사님만 알아야 돼? 들어갑니다. 돌고 돌아 다 들어가요. 다. 그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는 것을 살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인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예배에 관하여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23절, 2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어서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또 누구를 욕하고 또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참 좋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가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뜨린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자 어떤 사건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 살인사건도 어디서 출발하죠? 분노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데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예배드릴 못 드렸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죠. 누구든지 못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무엇을요? 막힌 담을 그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담을 쌓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을 쌓게 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담도 쌓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는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뭐예요? 관계. 예. Worship is relationship. 예배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 만나러 왔죠?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형제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내가 오늘 아내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남편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자, 그럴 때 먼저 뭐 하라고요?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한테 짜증내서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오늘 큰 소리 쳤어. 미안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면 먼저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은 언급하시는데, 그쵸? 그쵸?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관하여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용서를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과의 묶여 있는 것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되지만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될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할수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원수 맺는 순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그런 부부 없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 하고 와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고 있나요? 네? 부부 싸움 막큰 소리 치고 막 짜증 내고 막 그러고 막 사내 마내 막 그러고 막 있다가 딱 교회 왔어요.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뒷꼭지만 봐도 막 꼴보기 싫어. 막, 저좀 없어. 안 왔으면 좀, 우리에게 좀 안았으면 좋겠어, 좀. 그분이 막저 앞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들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김 목사 부족한 사람, 참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저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너나 잘해라! 그러죠. 말씀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두 마디로 요약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것이 구약의 전체 율법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만이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싸움하고 나서 예배 못 드립니다, 제대로. 이런 마귀가 그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요? 그게 더 좋은 교회겠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요, 화목한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화목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지지고 볶고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한 교회 안에서요,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요. 마귀 들까 싸울지. 누가 마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서로 그렇게 막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화목해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또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올리는 말씀은 참 여러분도 그렇고 저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넘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화목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한창이었던 그 시절에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아보다가 결국은 20대 초반에 기도원으로 올라갔었지요. 그곳에는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매일 저녁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가진 허리 디스크는 질병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세신자들 있잖아요. 처음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기적을 아주 강하게, 크게 많이 보여주시고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발견할 성숙한 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름 농사 잘 짓고 계신가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수련회,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제 저녁에 해오름교회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와, 정말 뜨겁더라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